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 나의 노래, 나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꽉 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의 가득함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라는 선물 안에 매 순간 숨겨놓으신 선물들을 무심하게 놓치지 말게 하소서. 지나갈 뻔했던 선물들을 끝까지 붙잡고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매 순간이 면밀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모든 노래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열매 맺는 나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들었고요. 앞서 이불을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님, 올리브님도 와주셨고, 우리 우산님, 그리고 아 제이슨님께서 안녕하세요 훈디, 출근을 일찍 해서 샤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 약간 찔리는 마음으로 글 써요. 오후 6시 재방하는 거 아 이거 별로야 라고 생각하고 아, 최정원의 당향로에 글을 썼거든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으셨군요. 예, 재방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그래요 라고. 각자 좋아하는 대로 들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아침에 하는 생방송 거의 매일 듣는데 사연을 잘 못 띄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샬씨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유리 멘탈이거든요. 샬롬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아유 일단 다양한 의견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당연히 저녁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 듣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우리 제이슨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 쓰셨을까? 근데 아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조이폴 채널이 그 우리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안에 있잖아요. 레인보우 그 일곱 빛깔 그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방송, 다양한 소리

를잘 실어낼 때더 빛이 나지 않을까. 조이포유 채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6시에는 그에 또 어울리는 또 좋은 방송이 탁 오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그런 프로그램이 론칭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제이슨님 감사드려요. 예. 아, 또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또 전해와 주셨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오실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제이슨님. 저도 유리 멘탈이에요. 예. 전 두부 멘탈. 그치만 주님을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단련되고 강화하는 그런 멘탈. 예. 비공개님께서 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과정.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서 어제 침 맞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남편 말. 그거 살쪄서 그래. 어? 나도 살찌니까 허리가 먼저 아프더라. 이거는 위로인지 찌름인지 에, 헷갈립니다. 여하튼 요즘 살이 좀 찌긴 했어요. 그래서 힘이 아, 남편분이 팩폭을 날리신 거예요? 야. 남편님이 그래도 용감하시 용자신데 거침이 없으신데. 야, 이런 거는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함께 와서 힘드네요라고 남기셨는데. 여름도 점점 이제 다가오겠다. 이참에 충격 요법을 남편이 또 하셨겠다. 조금씩 그 감량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건강, 내 건강 위해서라도. 화이팅입니다. 9457번님, 일어나자마자 샬롬 CCM 틀고 필사하며 방송 듣습니다. 오늘도 선곡 너무 좋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 예,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남기셨어요. 이곡 함께 나눌까요?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참 즐거운 노래를

온 기장이 영원히 찬양드리세. 우리 라니님 신청곡이었고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참 즐거운 노래를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연님께서 오늘 막내딸이 일어나서는 제 품에 안겨있다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엄마 얼굴 크다. 내 얼굴은 작은데. 그치. 어른 되면 얼굴이 다 커져. 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어른 되면 얼굴이 다 커져. 저 말을 못했습니다. 크크크 하시면. 오늘 아까 남편분도 그랬고 무슨 팩폭 대잔치인가요 오늘? 야, 아이들이 참 이렇게 해맑아. 편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치, 어른 되면 얼굴 다 커지지. 예, 다 커집니다. 키도 크고 이제 마음도 커져야 되는데. 예. 닉네임 소망님, 요즘은 세월에 뒤처진다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게 하네요. 남들은 다 잘나가는 것 같고 60 넘었는데 마음이 좀 착잡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흔히 포모라고 하죠. 포모. 그 남들이 누리는 경험, 기회에서 나만 소외될까 봐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들, 이런 걸 이제 포모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포모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SNS를 보면서 비교가 되고 점점 나는 작아지고 포모를 뭐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죠. 분명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직접 지으셨고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제이어스의 내 모습 이대로, 장근희 당신은 자유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종류대로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지어놓으시고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물로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를 통해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종류대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훼손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 개인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다울 때, 아이는 아이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종류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은 내 모습을 지킬 때 생기겠죠. 세계화가 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들었고요. 앞서 소리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추환 목사님의 칼럼 아름답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종류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아름다움은 내 모습을 내가 지켜갈 때 생긴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죽이 셀라윈 찬양 반죽이,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우리 미정님께서 내일 오전에 친정언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큰 수고로움까지도 다 인도해 주시고 언니의 몸과 마음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과 격려의 사연 주셨네요. 아, 우리 언니분 수술 잘 받고 쾌유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심형진 나의 하나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동남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열대과일을 제주에서 재배하게 된 건 벌써 꽤 됐죠.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도 제주도 아닌 전남, 경남, 충남에서도 주렁주렁 달린 아열대 작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기후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수박 또 복숭아가 언젠가는 열대과일로 대체가 된다? 예, 제가 수박을 먹으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이 달콤한 여름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라는 창조 세계 아끼고 보듬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오늘도 재활용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나눔도 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지구라는 창조 세계에 아끼고 보듬어야겠습니다. 데니 바이레미 부른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잘 오셨습니다. 아니, 잘 된다 흑남매님께서 정원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요? 가르마 타고 왔죠.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해서 한참 웃었거든요. 아, 저 어제부터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 시간 당신을 향한 노래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고요. 저잘 왔죠? 9858번님, 중보기도가 있어서 교회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당향로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발걸음,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10시 30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발걸음도 서두르실 것 같고 저희 신청곡 들려드리는 것도 서둘러야 될것 같습니다. 지선에 감사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게요. 우리 당향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또 원합니다.

0: 이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천국소망님, 전선구 주님만 오직 주님만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고요. 양희님 행복한 시간 당양노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민들레님 잠시 인사만 하러 왔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반갑고요. 가을주아님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 들으면서 근무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려요.
1: 아유 저도요.
0: 가을조아님 잘 부탁드립니다. 싱그러운 나무님 역시 반갑고요. 가브리엘님께서 지구를 아끼고 당양노도 아끼고 따뜻한 정원님 목소리도 아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연님께서 인사 나누셔서 예 반갑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곡 남기신 분은 작심삼일 만 계속해도 이거 진리죠. 작심 3일만 계속해도 360

우리 당향도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실로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그 낯설음이 더 싱그러운데요. 오늘도 시원하게 샬롬 하세요. 유니스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바람내음님, 늘 질청하는 애청자 될게요. 반가워요. 이런 얘기들이 참 힘

힘이 되고 좋아요. 예, 흑기사님은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누워서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 누워서도 좋고 앉아서도 좋고 서서도 좋고 걸으면서도 좋은 방송입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고요. 지니쭈니님 출석 체크 됐어요. 하이디 8529님은 집에서 출근 전에 듣는 당향노도 좋아요. 네,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언제 들어도 당향로는 항상 따뜻하고 보고 싶고 예 그런 방송이 되길 원합니다. 편안한 방송 함께요. 살랑살랑님도 오셨고요. 오늘은 정원님 목소리가 달달하게 느껴지는데요. 과일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주님 햇살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나무엔 약속의 찬양.

여주왕자님께서 이번 개편으로 복 많은 정원님이 최고의 수혜자가 아닐까? 그런가요?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요셉의

꿈님, 예,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게 되는 오늘입니다. 안젤라님,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울컥하는 거 있죠. 제가 정원님을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어?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요? 너무 설레잖아요. 감사해요. 전야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클수탈님께서 무엇보다 상큼한 정원님 목소리로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네. 더 좀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찬양으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당향너가 애쓰겠습니다. 아롱별님, 하나님의 시간표 신청해봅니다. 오늘 2일차 우리 열심히 적응해봐요. 예, 그래보자고요. 조금 전에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역시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 그리고 김구슬, 러빔의 김구슬의 목소리 함께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롱별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LP존님, 출근하며 버스 안에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16시간을 일하신대요. 16시간이라뇨.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도 감사드려요. 주님께 받은, 선물 받은 오늘이니까요. 아멘. 지니920님께서 오셨어요. 반갑고요. 올리브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구세마음님이 멀리 계시거든요. 멀리 계시는데 이렇게 항상 당양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은 최장로님, 옆집이신 최장로님과 함께 오셨는데 시간대가 우리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막 칭찬하신대요. 당양놀 옆에서 듣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예수 이름 높이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무실에서 한쪽 귀에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0450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왔고요. 민민민띠님, 7월에 가정예배 준비 중이신데 아까 1부에 들려드렸던 실로암을 들으시고 이번 가정예배 찬양으로 준비해야겠어요. 어우 좋죠. 완전히 가정예배 그 부흥의 분위기로 들 수 있는 아 정말 좋아요. 익숙하고 신나고 은혜롭고. 0161번 쓰시는데요. 찬양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는 따라 부르고 몸은 덩실덩실 너무 즐겁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일하니까 행복한 거 있죠? 너 근심 걱정하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해놨고요. 이 곡에 이어서 들으면 더 좋을 곡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어서 들을 텐데 딸기바구니님의 신청곡이에요.

0161번님과 함께 너 근심 걱정 와도 딸기바구니님의 신청곡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당당하게님 우리 은혜골프 집사님들 오늘도 나이스 샷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은혜 푸아님도 신청하셔서 갈보리 싱어즈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서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 사무실에서 한쪽 귀로 은혜 충만하게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아멘. 주사랑님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오전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자주 듣지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예.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도 충분합니다. 너드리님, 저는요, 부산 가는 기차에서 듣고 있는데요. 언니, 조카와 여행 갑니다. 부러워요. 간만에 쉼의 시간이라 기대가 되고 즐겁고요. 그 여정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에 진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추억 만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두고두고 이 여행길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깜상님 일하면서 들으니까 좀 새로운 거 있죠?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이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밀리님 반갑고요. 다빈치님이 근무 중에 몰래 듣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자꾸만 목소리가 작아지려고 그래요. 목소리가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무 중에 몰래 듣는 것도 좋아요. 네, 신청하신 곡 참 다행입니다도 걸어놓겠습니다. 러블리포스님의 신청곡 먼저 듣죠. 십자가 사랑 유은성이 부릅니다.

이젠 하늘색이 다른 시간에 듣는 당양노 옆에 있을게 신청해 봅니다. 토마토이님께서 신청하신 김상진이 부른 옆에 있을게였고요. 다빈치님과 함께 참 다행입니다. 우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평안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샬롬 반갑고요. 이온희님 때로는요 전기도 끊기고 왜 점검한다고 어떤 일정한 시간에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나오고 딱 그런 시간에 뭔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게 되고 조금 더 원시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온희 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말씀 보기에 딱 좋은 시간. 피스토스 님 반갑고요. 자스민 님께서 빅데디 위브의 곡을 신청하셨는데 Let It Begin이라고 쓰셨는데 Let It Rise라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예,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에 딱 좋은 곡이죠.

Let It Rise, 빅데디 위브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둥이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하신 곡. 예, 이 곡이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들으면 좋아하시고 오후에 출근한 관계로 밥하면서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이은희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푸삼구님 오랜만에 인사 나눕니다. 날이 너무 더운 거

있죠. 그나마 실내에 있어서 다행인 하루입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요. 아멘. 어제보다 바람이 좀 덜 부나요? 저는 일찍 나와가지고 아직 밖을 못 나가서 햇살이 좀 따가울 것 같긴 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니까 목소리가 달달하고 상큼한 것 같아요. 월수 주일 제외한 남은 날들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지아님. 배추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신청하셨거든요. 찬송가 264장인데 손영진의 목소리로 먼저 듣고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네를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세미 손영진이 불렀습니다. 세라별님 오늘 휴무시군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또 섭섭한 마음

섭섭한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길,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커지고 또 내 안에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라별님 마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로이스님 자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보고 아실 텐데 이 일이 잘 해결이 되고 가족이 더욱더 단합하는 시간이 되고 아이는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또 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9327번님께서 우리 딸 아픈 허리로 아이들 돌보는 일에 손을 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 디스크가 터지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에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말씀 붙들고 수술실 들어갔거든요. 잘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9327번님의 따님 지금 수술 중인데 잘 되길,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또 회복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잘 회복이 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지원님이 정원님 목소리 이제는 이 시간에 익숙해지겠죠. 아유, 그래야죠. 오늘 잊지 않고 찾아오신 분들, 또 찾아왔었지만 오늘 처음 손도장을 찍어주신 분들, 또 처음 방문한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당양로 정원을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둥이마음님의 신청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저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경기에서 300번 졌고 20번 정도는 꼭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지요. 저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제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의 말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하실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전형적인 복음 찬송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찬송가는 1898년 버틀러가 시를 짓고 제임스 블랙이 곡을 붙여 완성한 찬송입니다. 작사자 버틀러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주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의 환희에 찬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이 곧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성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 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거목 제임스 로슨 목사는요, 평생 비폭력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길을 걷게 된 시작은요, 어린 시절 어머니가 건넨 짧은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10살 무렵에 로스는 자신을 놀린 백인 아이를 때려주고 돌아왔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네가 그 아이를 때려서 세상이 달라졌니?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다르게 만드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로슨. 그 한마디가 어린 아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고, 로슨은 그때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어른의 말 한마디는 아이 마음에 심기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자라지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자란다는 사실, 우리 꼭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네, 싹 트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귀한 엄마, 참 멋진 엄마를 만난 사람. 그 부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자식 잘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조금 더 아직도 뭐 그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죠. 네, 그리고 또 결혼을 했어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여전히 아유, 더 잘 살아낼 걸, 더 귀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가르치고 믿음으로 키울 걸,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아쉽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더 믿음 안에서 섬세하게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자님이 랄랄라 이렇게 출첵이 랄랄라예요. 이거 좋은데, 네,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파고스님 빨리 달려와셔서 감사하고, 푸른동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참 반갑습니다. 김숙희님이요, 오늘 이 시간 센터에서 이어폰 끼고 함께합니다. 일하시면서 아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 카페 있잖아요. 거기 뭐 자동으로 음악이 계속 나가게 하는 것도 좋지만 Joy For You 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도 예, 찬양이 계속 나가지만 이렇게 말들도 나가고 할 때 또 듣게 되고 메시지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그 카페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걸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Joy For You 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이 있다고 네, 해도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아이디어가 어떠신지. 네. 닥터 허님, 예, 싹튼에 감사하다고 올리셨습니다. 자,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예, 모바일 문자 보낼 수 있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만나루 웨인보 게시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늘 2부의 초대석에는 네, 한비아 박사님, 이대대학원의 예,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뭐 정말 예, 대단한 분이죠. 네, 국제시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예, 일들을 많이 해왔고 우리나라의 세계 일주, 세계를 알리는 일에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아닌가. 한비아 박사님이 또 우리 애청자세요. 매일 듣고 계셔서 오시겠다고 본인이 아이 또 남편 되시는 네, 안톤 형님 같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지금부터도 올리셔도 됩니다. 네, 자, 홍의석 하늘을 봐 줄입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는 것,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가장 원하는 것이죠. 예수 닮는 것.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결과를 통해서도, 모든 일의 시작의 이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예수 닮기를 원하시는 거. 예. 기억하시길 꼭 바랍니다. 네. 요즘 어렸을 때 다녔던 서울 제기동에 있던 보린교회가 자꾸 그립고 생각나네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이거 맞아요. 그 노래 불렀던 생각이 났는데. 아, 그러네요. 네네.

이 찬양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님 샬롬. 혼자 새벽 기차 타고 삼성병원에 검사받고 이제 내려가려고 기차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이대로 살 수도 있대요. 아유 하늘님, 계속 주님이 지키셔야겠죠. 그래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길 기도해 봅니다. 아까 싹트네 때문에 7232번님은 어쩔 거예요. 처음부터 나도 모르게 그냥 율동을 했잖아요. 유년부에서 부르는 찬양 말이죠. 야, 흥이 있는 분이군요 몸에. 네. 아주 좋습니다. 수연님, 목사님 밝은 목소리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고, 제니 할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무더위에 엄청 수고하시네요. 건강하시길 하시면서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키리님이 아까 그 제 안에 중앙감리교 예배실 가기 전 입구에 카페가 넓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을 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시원한 게 간절해지는 계절. 네, 이쁜아님 공감합니다. 자 여러분 시원하게 여러분의 사연 좀 올려주시죠. 지금 시원한 이유 좀 올려줘 보세요. 시원한 이유. 에어컨이 너무 세. 뭐 아 창문을 양쪽 열어놨더니 바람이 잘 들어와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무튼 아니면 아유 속 후련하네 오늘 이 소식 들으니까.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네 김승희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배상진님이 신청하셔서 네 보사누바풍에까지 설명까지 쫙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이경미 초가 3간도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육의 만나와 영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두 가지를 맛보는 주니까 만난 시간. 자, 오늘의 음식은 바로 여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냥 남녀가 만났을 때 주로 그냥 데이트 초반에 그냥 그때 특히 많이 먹는 음식 바로 스파게티입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 걸쭉한 토마토 소스에 홍합, 모시조개, 오징어, 뭐 그냥 새우도 괜찮아요. 각종 해산물을 듬뿍 넣고요. 그 위에 파마산 치즈랑 파슬리 가루로 그냥 솔솔솔솔 뿌려주면 크, 진짜 비주얼도 예쁘고 같이 먹는 그녀도 예쁘고 아 저도 생각나네요. 그 옛날 같이 스파게티 먹던 그 소녀.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아무튼 그냥 아 아우 진짜 아이 참. 어 이거 빨리 먹어야지. 맛있네. 첫사랑의 새콤달콤함과도 같은 진한 토마토 스파게티의 맛보다 훨씬 더 감미로운 우리 주님 말씀. 오늘은 시편 37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마부가 마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부는 움직이지 않는 마차를 붙들고 한숨만 쉬다가 하늘을 향하여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바퀴가 빠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마부 같으니 먼저 채찍으로 말을 치고 어깨를 마차에 대고 힘껏 밀면 마차는 움직일 것인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애엄만 하고 있다니. 아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이런 마부 같은 무책임한 기다림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선이라함은 인간적인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최선이란 뜻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분수를 넘어 제사를 집전했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강건한 믿음으로, 무책임이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내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개편에 이어서 화요일에는 이제 성경극장이 아닌 네, 주님과 만난 시간으로 예, 보낼까 합니다. 여러분 잘만 적어두시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니까 네. 말씀과 함께 음식도 네,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스파게티 좀 남아서 마저 먹고 하겠습니다. 스파게티는 역시 토마토 베이스야. 네. 따시게님이요. 사무실에서 매일 듣는데 글은 처음 씁니다.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문득 그날 듣고 싶어 글 씁니다 하시면서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과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진짜 늘 듣다가 몇 년 동안 듣다가 글 한번 툭 남겨주시면 이 진짜 감동이요. 해운대 뭐 동해안 네, 강릉 해수욕장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날 네, 찾아보겠습니다. 원사단이 오늘 쉬는 날이네요. 푹 쉬세요. 바르면 쉬세요 진짜. 잠도 많이 자고요. 아 추억님은 저도 왔어요. 우리 교회 커피숍에서 틀면 좋을 것 같다고 지난주에 한번 말했어요. 야 조이포의 방송 진짜 틀어놓으면 제일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아직은 생각 중 같아요 하셨는데 아무튼 뭐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건 뭐 참 좋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진짜. 8486번님 목사님이 시원한 멘트 아 오늘 시원한 얘기하자니까 시원한 멘트라고 해주시네요. 기쁨 행복

이게 바이러스 다 좋은 얘기인데요 이거. 야 여기서 졌다 마미님. 열무 비빔밥에 밥 먹어. 제일 부러운. 야 열무 비빔밥 진짜 맛있죠. 참기름 듬뿍 넣어야 돼 그죠. 열무 넣고 열무 넣고 딴 거 필요해. 나 고추장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참기름 하. 있는 뭐죠 뭐 이렇게 야채 이런 거 뭐 있으면 좀 넣어도 좋겠죠. 네. 최 여사님 에어컨 싫어하기에 창문 열어놓고 사평로 그늘 밑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동생 사무실 단순 알바인데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숫자 오류로 그 부분만 스티커로 붙이는 쌀알보다 작아. 오,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쌀알보다 작으면 정말 잠시 먼 산 하라 보고 또 하고 이러신다고 하네요. 야, 참 응원합니다. 그래도 단순 알바지만. 한빛 어린이 합창단 주의 발찰치를 따름이 오늘 첫 곡 듣고 많이 신청하셔서 예라머십의 천국은 마치까지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창문에 당신은 향한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귀엽죠, 에스터야. 지난번에 에스터 목소리 들었는데 이제 뭐 다들 어른이 됐죠. 네, 어른이 됐어요. 에스터야 내가 축복해 줄게. 이 지금 예주는 30대 아마 93년생인가 그렇고요. 네, 에스터도 이제 네. 30쯤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디로 저를 그냥 예, 건강 피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디가 우루사님이세요. 사평로 여러분, 더워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냐님의 들어와 들어와를 안 들으면 섭섭해요. 들어와 오늘 예,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화요 배달 찬양 성가 예배드리고 들어오셨어요. 네, 또 장로님이 맛있는 떡을 주셨다고. 설기 만난 떡 한 개씩 주셨습니다. 김명수님 오셨습니다. 김영호님은 스포츠센터 시원한 데서 운동하고 있군요. 사랑스러운 그녀님이 계속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30분 산책하고 실내 들어오니 진짜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그렇죠. 운동하고 바깥에 이 더위를 느꼈다가 에어컨 틀어진 대로 뚝 들어오면 오, 진짜 완전히 다르죠. 예. 사평로 찬양 틀어놓고 전도물품 교회 전도물품에 스티커 붙이시고 있군요. 아이 참 목사님들을 혼자 목회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네, 교회가 움직여지질 않죠. 네, 참. 김숙희님이 지금은 대고 중딩이 된 손주 다섯과 주일학교에서 싹트네 천국은 마치 사막에 샘이 넘쳐 이거지겠죠. 율동하며 신나게 불렀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 옛날이요. 이거 뒤에 가사를 붙이셨어요. 김숙희님. 마란타선 삼선리님이요. 사평로와 어제 카톡 커피 쿠폰 받아서 주셔서 사평로 공유한 버스에게 전달했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야, 참. 우리 나누는 건 진짜 복인데 너무 예쁘고 좋네요. 예, 우리 이렇게 나누니까 참 행복하죠. 서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예. 자, TG, 비콰이어죠.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예, 보내드리면서 2부에서 만날게요.

수확을 마친 농부 아빠가 아들과 놀아주고 있다. 이 의자는 아이가 처음 말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이 목마는 아이가 첫 걸음마 하던 날 만든 것이고요. 오늘은 대나무를 깎아 새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주었던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된다고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수 그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해주는 가난한 아빠이고 엄마이기에 때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이 삶을 믿음의 눈을 떠서 가겠다고 작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해보지만 참 그 시간이 오래되어서 마음이 무너져버린 우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버티다가 주님의 시간에 좋은 길을 만나고 열매를 맺는 손에 쥐는 일도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여전히 열심으로 애쓰고 수고할 때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하는 일, 계획한 일, 앞으로 가는 일, 모든 일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넘쳐나서 이 사업과 이 일들이 잘 만들어 가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아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혼날 일이 많았겠어요. 그 긍휼이. 네,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받지 못할 게 많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안목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제가 이 책을 몇 달 전에 다 읽었어요.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를 다 읽고 나서 그래 이게 정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 책을 다 읽고 덮고 나서 그리고 저도 조금은 닮은 부분이 있어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우리에겐 뭐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바람의 딸. 근데 저는 긴급 구호 팀장님이란 이름 그리고 국제시민학교 교장 선생님이란 이름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죠. 오늘 한비아 박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0: 한 2년 만에 네, 오신 거죠.
1: 아 그래도 저도 네.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이 방송 듣기 때문에 그쵸. 저는 친정 집에 네. 온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네. 들으면 금방 아 그분 봄보로봄 그님 뭐 김태현님 아, 뭐 그렇죠. 요즘에 나오질 뭐 들장미소녀 뭐 아니 다 알아요.
0: 그러시군요. 그래.

0: 들으시는 거네요, 진짜.
1: 늘 들어, 늘 듣습니다. 네. 한국에 오면 제가 한국에 오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이 Joy for You의 특히 이 사병로. 아, 좋습니다. 아니,
0: 가끔은 방송 듣고 이렇게 글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잖아요. 네. 그게 또, 이야, 참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아,
1: 출첵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출첵이 안 하고 그렇죠, 카톡. 그렇죠. 그 네, 제가 카톡. 이러잖아요. 카톡 출첵도 출첵인가요?
0: 아, 그, 아, 인정합니다. 네,
1: 네, 출첵으로 쳐주신다 그래서 가끔 합니다.
0: 이 책이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란 책이 나오자마자 네. 저에게 사인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네. 제가 다 읽고 나서 야, 이거는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1: 네.
0: 믿음이 행함이 아니면 그러니까 믿음도 아니라는 뜻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 이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쓴 삶의 얘기구나.
1: 오.
0: 그냥 저는 딱 그렇게
1: 진짜
0: 느꼈어요.
1: 진짜 눈밝은 독자 한 분 계십니다.
0: 아, 이런 독자 괜찮죠?
1: 아, 그런 독자 네. 착각합니다.
0: 아, 너무 반갑습니다.
1: 아, 아니면 보통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받자마자 이 제목에서 그런 거를 간파하시고
0: 네, 네.
1: 읽자마자 간파하시다니.
0: 저는 영광입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것 중에 이제 오늘 얘기 나누면서 하겠지만 그 싹쓸이 하는 거. 그 얘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1: 아, 네. 짝들이 네. 그러면 지금 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놀라실 텐데 제가 나중에 차근차근 네, 네. 말씀드릴게요.
0: 오늘 안톤 형님이 못 오셔서 제가 좀 아쉽지만 아, 다음에 그렇습니다. 오실 때 꼭 또 한 번 더
1: 네.
0: 같이 와주세요.
1: 아니 안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환갑에 네. 결혼을 했는데요. 그 결혼한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이 예전에 저의 20년 전에 보스였어요.
0: 그때 예 말씀 네, 들었어요.
1: 되게 네. 무서운 보스였는데
0: 무서웠던 이제, 분이세요?
1: 네. 그런데 이제 인생 역전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보스입니다. 아, 인생 역전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안톤도 한국에 오면 제가 네. 이거를 늘 틀어놓고 있으니까
0: 그렇죠.
1: 다른 나라 뭐 이런 CGM이나 이런 거와는 달리 또 그 멜로디가 주는 그 강렬함. 아, 좀 이따가 제가 뭐 신청곡 하나 했는데 법궤를
0: 신청곡,
1: 찾아서
0: 예,
1: 우리 최인영 단장님 그 법궤를 찾아서는 정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0: 아,
1: 진짜 영원히 들어있는 그런 곡이라 그래서
0: 네, 아이고,
1: 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같이 틀어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그 마치는 시간까지 한비아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 저에게 미리 신청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환하게 한번 출발하려고 합니다. 나영안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를 신청이 그리고 늘 하실 때마다 그 뭐죠 여호와 이레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1: 너무
0: 하셨어요.
1: 네, 너무 좋아요.
0: 네, 임아란.
1: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니 그리고 그 네. 노래를 이렇게 듣다 그 음악을 듣다 보면.
0: 네.
1: 그냥 빠져들어가요. 아, 그렇구나. 정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가사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도 잘 대답해 주시는 분. 내가 쩔뚝쩔뚝 내가 쩔뚝쩔뚝 걸을 때 같이 쩔뚝쩔뚝 걸으며 가시는 분. 정말 그런 음악을
0: 가사가
1: 듣고 그렇죠.
0: 너무
1: 진짜
0: 좋아요.
1: 가슴을
0: 맞아요.
1: 팝니다.
0: 여러분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두 곡 듣고 본격적으로 또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1: 네.

0: 여와 이래. 오늘 뭐 얘기도 많이 나눠야 돼서 여기선 줄였습니다. 와, 너무 들으시면서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아, 흔들고 아니,
1: 그렇습니다.
0: 신나죠.
1: 그럼, 아니 근데 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는요. 제 주제가예요. 그냥 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큰 소리로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거든요.
0: 시작으로요?
1: 아, 네. 와, 아침에 멋지다. 아침에

0: 여는 첫 성이 그쵸.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1: 보통은 아 힘들어 이러는데.
0: 근데 그것도 큰 소리로. 아. 큰 소리로 그렇게 이제 선포를.
1: 아, 저도 해야겠어요.
0: 아, 너무 좋아요. 아침에. 네네네. 힘이 확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약간 이제 다운되거나 이럴 때는 네. 이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는 춤을 안 출 수가 없고요. 진짜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헛소리에도 이야, 대답하시고 쩔뚝거릴 때도 같이 쩔뚝거려주시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1: 세상에
0: 거예요. 아유, 제 주제가입니다. 같이 아, 들어서 좋습니다.
1: 아 저도요. 너무 네. 좋고 지난해 12월에 나왔죠 책이요.
0: 네네.
1: 네 지난해 새 책을 내놓고 이제 뭐 이제 나온 책이죠.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하는 책이 나오게 된 우리 한비아 박사님과 함께 하신데요. 이 속뜻이 무슨
0: 속뜻이
1: 무슨 뜻일까요?
0: 우리 최인혁 단장님의 한눈에 네. 알아봤듯이 네. 속뜻이 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 차용해서 쓴 거예요.
1: 그 그렇군요.
0: 전도서를 보면 1장부터 이제 3장
1: 네네네.
0: 1절부터 3절까지 쭉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나니 이제 이렇게
1: 맞아요.
0: 시작하잖아요.
1: 맞아요.
0: 무엇이나 네.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쭉 나오면서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쭉 나오다가
1: 네.
0: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한 11절쯤 가서는 딱 이런 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모든 때는 아름답도다예요. 네. 모든 때는 아름답도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아 우리가 젊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봄에는 꽃이 피지만 봄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 우리 최인혁 단장님 같은 분은 고생이잖아요.
1: 고생이에요. 그렇죠?
0: 여름은 바닷가에도 가지만 네. 모기도 있고 덥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모든 계절은 그 마이너스가 물론 있지만 아름다움이 있는 거.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지어다. 모든 때는 아름답도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아 옛날이 좋았지 아 지금은 별로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1: 맞아요.
0: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20, 30대가 뭐 그 힘도 좋고 그다음에 네. 뭐 총명하고 이래서 좋았지만 불확실하고 뭐 얼마나 불안해요.
1: 그렇죠.
0: 그런 것까지 다 합해서 좋은 거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60이 저는 이제 60이 신상 털지만 60이 넘었거든요.
1: 그렇죠.
0: 지금 이때 네. 인생의 이제 인생으로 보면 그죠? 이제 가을 혹은 하루로 보면 노을 질 때 아름답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그런데 이제 제가 제목을 정할 때마다 네. 이게 11번째 책이에요. 근데 모든 책 제목은 제가 정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주세요.
1: 가르쳐 주신 거예요.
0: 아,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라서 하느님 한 그것만 양해해 주세요.
1: 아, 그럼 다 그럼 알고 계시죠.
0: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목을 정할 때 아주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러면 뚝 떨어뜨려 주세요.
1: 지혜를 제목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0: 네,
1: 영감을 주시고
0: 영감을 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일기를 쓰다가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손으로 글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도
1: 그렇군요.
0: 그때도 좋았지만 컴마 지금도 좋아 느낌표까지 딱 주셨어요.
1: 전도서 말씀을 보고 야,
0: 네.
1: 참 그 모든 것이 아름답다는 말씀에 우리가 이제 공감해요. 저도 젊을 때보다 주름살이 나고 그러니까 거울 보면 사진 찍으면 찍기 싫잖아요. 그런데
0: 그렇죠?
1: 가만히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 좋은 게 깊어지고
0: 맞습니다.
1: 말도 깊어지고
0: 맞습니다.
1: 화도 줄어들고
0: 맞습니다.
1: 사람들을 더 품에 안게 되고
0: 맞습니다.
1: 뭐 그렇게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때마다 야. 그때 그 계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것을 잘 인지도 못 채고 그거를 즐기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전에 한때는 좋았지 나중은 좋을 거야 그러지 말고
1: 맞아요.
0: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1: 찬송가에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0: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느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계절은 아름답다를 굴뚝같이
1: 아멘.
0: 믿으며
1: 아멘.
0: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1: 여러분
0: 생각해요.
1: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자, 절 따라하세요, 여러분. 그때도 좋았지만 아 좀 크게 하세요. 크게 자.
0: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1: 네.
0: 네.
1: 제가 이 책을 읽다가 그 하루에 한 사람 기쁘게 하기라는 말에 제 마음이 확 왔거든요.
0: 아.
1: 진짜.
0: 아니 그러니까요.
1: 뭐 이런 실천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0: 아, 네.
1: 한비아 박사님께서 하루 한 사람 기쁘게 하기에 대해 뭐 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신다면.
0: 네. 이제 요 책은 네. 그때도 좋았지만 그래서 그때가 막 좋았다 이 얘기보다는
1: 네.
0: 그때가 좀 어려운 이야기라든지 흑역사도 있잖아요. 사람이
1: 그렇죠,
0: 살면서
1: 그렇죠.
0: 좋지만 않잖아요.
1: 네, 네.
0: 그것이 어떻게 뒤짐돌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1: 있는 거죠.
0: 이어져
1: 맞아요.
0: 그렇게 이제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어렸을 때예요. 고등학교 때 하루 한 사람 기쁘게 하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1: 그때 마음을 잡은 거.
0: 그때 마음 잡은 게 그냥 제가 어떻게 마음을 잡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건데
1: 그렇죠.
0: 우리 이제 가톨릭 신자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이제 고해 성사라는 그런
1: 네네네네네.
0: 성사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를 하면서 죄를 깨끗하게 싹 한번 이제 보석을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기쁜 날을 맞는 건데 부활과 크리스마스를 그 이제 그 이게 신부님한테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본당 신부님은 제목절이를 알잖아.
1: 네, 네.
0: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가리고 있어도 좀
1: 그렇죠,
0: 창피하니까
1: 그렇죠. 네.
0: 다른 성당에
1: 성당으로 가서
0: 다른 이제 성당에 가서
1: 그냥 목소리 바꿔보시죠. 그렇죠. 뭐, 이렇게
0: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이제 무슨 이제 이렇게 보석을 주세요. 뭐냐면 뭐 주기도문 50번
1: 네,
0: 무슨
1: 네,
0: 뭐 이렇게
1: 네,
0: 하는데
1: 네.
0: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희생 10번을 주시는 거예요.
1: 아, 회개학 고해성사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네가 이렇게 하라.
0: 네네 그렇게 네, 하고 네, 나서 그게
1: 네.
0: 이제 보석이라 그러거든요.
1: 네,
0: 그렇게
1: 네.
0: 아니 그래서 근데 희생이래요. 그래서 희생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 그래서 이제 우리 본당 수녀님한테 희생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런다. 우리 그 본당 수녀님이 그거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양보하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양보.
1: 네.
0: 10번 양보.
1: 설명을 잘해 주셨네.
0: 아니 양보는 쉽잖아요.
1: 예, 예.
0: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내 동생한테 반찬도 양보하고.
1: 희생이랑 양보랑 어감이 느낌이 다른 거죠.
0: 희생 너무 거창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양보 뭐. 그 반찬도 양보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할머니들 지인 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10번이 금방 끝난 거예요. 근데 10번 양보가 금방 끝났는데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1: 그렇죠, 그렇죠.
0: 게다가 사람 칭찬까지 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거 짭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했어요.
1: 네.
0: 하니까 칭찬도 받고 나도 기분 좋고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막 내 몸을 바쳐서 누구한테 뭐 목숨을 걸고 잘 이게 아니라 조금씩 하는데 그게 모였을 때
1: 네.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일기를
1: 네.
0: 쓰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일기장에 딱 나왔어요. 이거 이름까지
1: 네.
0: 하루에 한 사람 기쁘게 하기 프로젝트.
1: 네.
0: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루에 한 사람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칭찬 한번 해주는 거예요.
1: 그렇죠,
0: 오늘
1: 그렇죠. 네,
0: 멋졌다.
1: 네, 네,
0: 그다음에
1: 네.
0: 또 뭐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할머니들 짐 한번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또 외국의 공항 같은
1: 이렇게
0: 데 가면
1: 들으니까 너무 쉬워요.
0: 아 너무 쉬워. 돈으로 하는 게 제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 말 한마디.
1: 그렇죠.
0: 그렇게 하고 쭉 하루에 이제 한 건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는 하루에 한 사람 안 기쁜 거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쭉 봐요.
1: 아,
0: 그러면
1: 하루 종일 안 한 것 같으면 밤이라도?
0: 밤에 하루 네. 한 건도 안 했나? 하루 종일 나 때문에 기쁜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하면은 핸드폰 딱
1: 카톡.
0: 봐서 이름 막 보고 누가 지금 이 순간에 전화 문자를 보내면
1: 예,
0: 기뻐할까?
1: 예, 예, 예.
0: 그럼 딱 골라서 딱 문자하면 아니나 다를게 느닷없이 그러면 이제 그날의 미션은 끝이에요. 아까 매일
1: 이렇게 쉬운 걸
0: 그렇게 쉬운 걸. 아 게다가 저는 이제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1: 네네.
0: 사인을 해달라 그럴 때
1: 네네.
0: 사인해주면 기뻐하고
1: 오.
0: 사진 찍는다 그러면 사진 찍으면 기뻐. 그런데요, 이게 하루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에 한 건이야 한 건.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사실 제 목소리 들으면 기운이 난다 하는 사람 많으니까 기뻐하는 사람들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1: 네.
0: 요것도 한 건.
1: 아, 그러네요.
0: 요거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미션? 오늘 미션은 이제 완료.
1: 오늘 이 댓글들 보니까 유경희 님이요. 한비아님 반가 반가요. 오래 전부터 팬입니다. 하셨고.
0: 고맙습니다.
1: 로즈마리 님은 한비아 박사님 샬롬 반갑습니다. 하셨고. 그 다음에 예전에 책에 사인을 받았었나 봐요.
0: 그랬어요?
1: 6535님은요.
0: 아이고.
1: 한비아 선생님 저 세댁 때.
0: 아 세댁 때.
1: 선생님 책에 사인 받았어요. 지금 그 꿈 꼭 이루세요를 써주셨죠. 하시면서.
0: 그렇구나.
1: 오늘 여러분.
0: 인연이 많으네요.
1: 아유 바람의 딸. 그리고 저희 진짜 애청자셔서 이렇게 기쁘게 바쁘시고 정말 바쁘신데도 와주셨고. 그래서 신청음악을 이렇게 저에게 올려주셔서 범키에. 하나님은 너를

0: 범키의 하나님 널 지키신 자 1절만 듣고 왔습니다. 얘기 나눌 시간이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니까요. 1절만 듣고 왔습니다.
1: 이 곡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렇죠. 진짜 현장에서 그 긴급고가 현장에서 진짜 많이 듣던.
0: 그러세요.
1: 네. 내용을 이제 가사를 보면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0: 네네.
1: 저는 무슨 뭐 그저 목숨이 두 개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를 들으면 그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게
0: 네네.
1: 그 마음이 확 가라앉으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나는 용기를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0: 김국구호 현장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말 위험한 현장이고.
1: 그렇죠. 위험할 줄 알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0: 거잖아요.
1: 불이 났으면 소방관은 네. 불을 끌어가야 되니까
0: 네.
1: 저 위험한 데를 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네.
1: 우리 일이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누군가가 저렇게 이렇게 지키시는 자라고 말씀
0: 네.
1: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그 무장하고 가는 거죠.
0: 그렇게 말이에요.
1: 안 두렵습니다.
0: 아이고 눈물이 또 이렇게 그 현장이 얼마나 많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1: 25년간.
0: 그 세상에 저는 오늘 위로가 된 건요.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 나는 하루에 누군가는 매일 2시간 보장된 시간이 있네. 기쁘게 해줘야 돼.
1: 아니,
0: 해줄 수 있는.
1: 그러니까요.
0: 와,
1: 이거 있잖아요.
0: 그래서 저는 와 거저 먹는데요.
1: 이거요. 그냥
0: 네.
1: 전문 용어로 그냥 말해볼까요?
0: 네.
1: 땡 잡았다. 진짜예요.
0: 아 그러네요. 진짜.
1: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0: 네.
1: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건이라고 치면
0: 네.
1: 이제 한 18,000건 한 거의 2만 건 정도 한 거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0년? 너무 이제 조금 남아서 이제 하루에 2건 2건 할 생각인데 2건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0: 네.
1: 우리 단장님은 진짜 여기 그냥 마이크 앞에서
0: 네. 그래도 전 말로만 하지 않고 꼭 나가서도 합니다.
1: 아 맞아요. 그래서
0: 네.
1: 이게 바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머리만 움직이고 그다음에 마음 그다음에 입만 움직이고 마음만
0: 네.
1: 움직이면 안 되고
0: 안 돼요.
1: 손발이 움직여요.
0: 네. 제가 목동에 휴지 주는 남자잖아요.
1: 아 그럼
0: 일산에서도 휴지 줍는 남자.
1: 그렇습니다.
0: 그것만 해도 네.
1: 그것만 해도
0: 네.
1: 안 버리기는 것만 해도
0: 그 뒤에 오는
1: 건데.
0: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한 거리를 걸어와요.
1: 아유, 맞습니다.
0: 그래서 하거든요.
1: 아이고,
0: 예,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지난번에도 운동하다가 이렇게 쭉 해 왔는데.
1: 근데
0: 야,
1: 아까
0: 참.
1: 그 이야기 그 하루에 한 사람 기쁘게 하기는 진짜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진짜. 조금만 누구 칭찬하는 거
0: 네.
1: 밥 맛있게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0: 네.
1: 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0: 또 미소가 예쁘다야.
1: 맞아 오늘 그런 거
0: 네.
1: 그럼 한 사람 기쁘게 한 거면 그 사람이 또 막 기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0: 그거보다 좀 더 깊이 가면 저는 이 책을

0: 다가 그 하루 종일 노상
1: 아, 네.
0: 노변에서 물건을 놓고 팔던 아주머니를
1: 맞습니다.
0: 싹다 주세요.
1: 왜냐하면
0: 깎지 마세요. 이거
1: 조기
0: 야.
1: 퇴근을 시켜야 돼.
0: 네.
1: 그래서
0: 아,
1: 네.
0: 그게 저는 생각이 딱 났어요.
1: 그 얘기 해드릴까요? 그게
0: 네.
1: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은 싹쓸이 작전이에요. 싹쓸이.
0: 그래서 제가 아까
1: 아까도
0: 싹쓸이.
1: 네. 그리고 우리는 성
0: 네.
1: 표현도 있어요. 싹쓸이 이렇게.
0: 네.
1: 이제 그게 뭐냐면 여행을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도 이제 그 긴급구호 현장 아니면 여행을 가도 오지로 가거든요. 저도 오지 여행 가고 남편도 배낭 여행을
0: 아니,
1: 하는 오지 여행.
0: 화려한 도시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1: 화려한 걸 나중에 가면 돼요.
0: 천국!
1: 지금까지는 이제
0: 예.
1: 사람이 궁금한데,
0: 아,
1: 근데
0: 참.
1: 그런 데로 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0: 네.
1: 오지에 가면 더 애기 업은 엄마, 애기 갓난장이
0: 맞아요.
1: 없고 그다음에 더 갓난장이 안고 막 이러면서
0: 네.
1: 아무것도 아닌 거막 밤늦게까지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 뭐그
0: 진짜.
1: 애기 엄마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거는 그 물건이 뭐가 되든 우리가 살수 있는 거는 싹 쓸어요. 생강을 이만큼 아직도 남았다. 생강 싹쓸이.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애들 뭐 그다음에 그
0: 네네네네네네.
1: 휴지 같은 것도 팔거든요.
0: 네.
1: 그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해봐야 뭐만 원,
0: 그렇죠.
1: 이만 원밖에 안.
0: 네.
1: 조기 퇴근 시켜야 되잖아요.
0: 빨리
1: 그래서
0: 가.
1: 빨리 가. 그거 싹쓸이. 그러면 이제 떨이라고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노 디스카운트.
0: 그렇죠. 그
1: 노
0: 얘기가 너무
1: 디스카운트. 어따 대고
0: 좋았어요.
1: 디스카운트. 노
0: 어따 대고 깎어?
1: 디스카운트.
0: 아,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될것 같아. 어따 대고 깎어요?
1: 맞아요.
0: 이러면
1: 막.
0: 그 얘기가 갑자기? 어, 이건
1: 이게
0: 너무,
1: 무슨 말인가?
0: 예.
1: 막노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도 눈치가 있으니까 아 이거 생강 다뭐 하시냐고 그냥 한 덩어리만
0: 네.
1: 사시라고 애기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1: 우리 생강 좋아해요. 이러고 나서 생강 싹 쓸은 다음에 배낭에 잔뜩 넣어서 우리 숙소에 거기 이제
0: 나눠주고,
1: 카운터 청소하는 아줌마 뭐다
0: 예.
1: 나눠주면 이게 웬일이냐고 그러면
0: 너무
1: 그
0: 좋아하지.
1: 아줌마 조기 퇴근 시키려고 그랬다 이러면은 저랑 저는 별명이 진저 레이디. 남편은 진저맨. 그래갖고
0: 진저맨.
1: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거, 뭐, 방에다 꽃도 꽂아주고, 뭐, 해줄 수
0: 그렇죠,
1: 있는
0: 그렇죠.
1: 거는
0: 받아.
1: 최대로 해줘요. 그
0: 근데
1: 싹쓸이.
0: 제가 책을 들으니까 뭐, 오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1: 우리
0: 왔을
1: 한국.
0: 때도 또 집으로 올라가시다가
1: 집으로 올라가다,
0: 그러시고.
1: 뭐, 뻥튀기 같은 거 남아있다. 그다음에 뭐,
0: 예.
1: 야채 같은 거 특히 뭐냐면, 특히 이런 나물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0: 맞아요.
1: 되면은 없어지는 거. 뭐,
0: 네.
1: 딸기, 뭐, 이런 거 그냥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분은 그냥 무조건 다 사. 무조건 싹쓸이. 그 다음에 어따 대고 디스카운트. 딱 그거 주고. 싹쓸어.
0: 아, 이
1: 그다음.
0: 말, 저는 그 말을 책을 읽다 듣고, 아, 이말 되게 좋다.
1: 예.
0: 그러니까 뭐, 예의 바르고 재밌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1: 네.
0: 할머니, 어따 대고, 난 절대 안 돼요.
1: 깎아줘요.
0: 절대 못 깎아요. 반대로 해야 되는 얘기가, 그것도
1: 맞아요.
0: 장사하는 사람이 깎아달라고 뭐 이런데요.
1: 네.
0: 절대 못 깎는다는 말을, 아, 그래서 제가
1: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0: 너무
1: 그리고
0: 좋죠.
1: 그 애기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막 10시 이렇게 가면서 아, 오늘은 빨리 퇴근한다. 빨리 집에 간다 막
0: 그렇죠.
1: 이러잖아요.
0: 겨울에 더 보람되겠어요.
1: 겨울에 더 보람되고요. 그다음에
0: 그렇죠.
1: 또 해외에 갔을 때
0: 네.
1: 크리스마스가 뭐
0: 곧 시즌에.
1: 다가오는데 막 금방 크리스마스 미사를 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막 뭐를 팔고 있는 이제
0: 이제 그,
1: 기념품 같은 거 팔고 있는
0: 예. 그런
1: 우리
0: 분들도 있는
1: 그런 분들
0: 거죠.
1: 싹 쓸어요. 그거 좋아요.
0: 야,
1: 아주
0: 참.
1: 짭짤합니다.
0: 여러분, 이게 밝고 정말 티안 내면서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삶에 이거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좋은 팁을 하나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1: 글쎄 말이야.
0: 그렇죠? 우리가 행함이 믿음인데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작은 행위를 할수 있게 되고 습관은 결국 사람을 만들잖아요.
1: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0: 그렇죠?
1: 아니 그리고요. 이제 그렇게 조금씩
0: 네네.
1: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날 하루
0: 네.
1: 저는 또 잘한 거잖아요. 싹쓸이 했으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이제 점점 이제 눈이 가요. 막 어떻게 하면 더할수 없을까? 그럼
0: 그
1: 이제
0: 기분이 좋고,
1: 기분이
0: 야,
1: 좋고요.
0: 너무
1: 그다음에 이제 어느
0: 좋죠.
1: 때는 그러다가는 또 어느 때는 그어 이제 숙소에 있으면 숙소에 이제 빨래하는 아줌마 뭐 아들 딸 특히 딸들이 애기 막 업고 와요. 엄마가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그 딸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애기를 업고 여기를 왔을까 해서 물어봐요. 너 학교 갈때안 됐냐? 이랬더니 학교 갈때안 됐냐? 이랬더니 자기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래서 학교 엄마가 약간 미안해하면서 남편이 지금 어디를 갔는데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제가 알아보니까는요.

0: 여기가 이제 그 남미의 어느 산골짜기였는데 학교는 공짜예요. 그런데 교복이 있어야 돼. 교복이 있어야 가요. 교복이 있어야 되고, 네. 어, 뭐, 책가방도 있어야 되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조그만 성당이 있어서 그 이제 신부님한테 이 동네에, 아, 내가 그 아이한테 10살 정도 됐나? 너네 이 동네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너처럼 학교 못 가는 애 또 있어 그랬더니 걔가 막 말을 해요.
1: 한 세네 명
0: 누구누구 막 말을
1: 네,
0: 해요.
1: 네, 인혁이.
0: 어, 맞아요. 어, 태은이, 비야 막 네. 이러면서 막, 막 네, 반짝반짝 네.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네는 시골이니까 이제 매주 다 성당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한테만 이야기를 하면 신부님이 속속들이 알아요. 그 사정을.
1: 사정을
0: 어, 그러면서 네. 그러면 이런 아이들 있으면 지금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교복 사주겠다고. 그랬더니요. 막 이제 명단을 만들어 왔어. 한 6명, 7명 만들어 왔어. 그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가 산을, 아, 학기가 벌써 시작돼서, 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내가 말하면 이번 학기부터 들어갈 수는 있을 거다. 그런데 학교로 가려면 산을 넘어가야 돼서 운동화가 필요하다. 운동화까지 산에 나가는 거예요.
1: 신부님이.
0: 신부님이.
1: 아, 그래야죠.
0: 아니, 소문을 네네. 비틀었어.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네. 1승. 그 아이들 이제 몸이 빨리빨리 크니까.
1: 그렇죠.
0: 그, 어, 교복, 봄, 가을 거. 그 다음에 신발 주머니 같은 그 책가방. 네네. 그 다음에 운동화. 이런. 한 사람 앞에 한 4, 5만 원 밖에 안 해요.
1: 차.
0: 그거 7명. 아니, 그러면은 30만 원을 가지고 한, 그 아이 1년 동안은 학교를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신부님이 나중에 아 우리가 사진 찍어서 아이들 학교 잘 가는 거 보고하겠다. 보고 필요 없어요.
1: 그렇죠.
0: 이게 이거를 뭐냐면 내 돈, 내 도예요. 내 돈으로 내가 돕는 거.
1: 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책 중에 기억나요. 막 그러니까 책을 읽기만 해도 너무 흥분되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더 흥분되는데 어 내가 지원할게 그랬더니 지원 절대 안 된다고 그치. 하셨다고.
0: 지원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내 돈으로 내가 해야지.
1: 그렇지.
0: 그거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네. 그것도 보고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1: 맞아요. 지원하실 분들 직접 찾아서 하십시오.
0: 아, 직접 찾아. 네.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1: 그 눈만, 한국에도 많습니다.
0: 한국에도 많습니다.
1: 많습니다.
0: 아니 그래서 이야, 이제 그 복원을 안 해도 되죠. 내 네. 돈으로 했으니까. 네. 그 대신 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아 그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있다가 만약에 이 아이들이 사정이 안 펴서 또 이게 필요하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1: 그렇죠.
0: 제 네.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네. 남겨놨지 그것을 보고를 위한 게 아닙니다.
1: 네, 오늘
0: 기분 좋습니다.
1: 이대 대학원의 교수님이시고 바람의 딸 또 정말 국제 그
0: 구호 전문
1: 네 구호 전문 전문가시고 정는 국제 시민이 되는 법
0: 이게 세계 시민.
1: 세계 시민 네, 학교장이신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우리 한비야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청곡 중에 그래도 제가 조금씩은 다 틀어드리려고
0: 아 그렇습니까?
1: 아까 말씀하신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0: 아, 좋습니다.
1: 이 법궤 안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0: 네,
1: 그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0: 네
1: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그리고 십계명 판 모세의 십계명 판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아주 간단하죠. 주님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라.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네
0: 그렇군요.
1: 오늘 감동받고 계신 한비야 박사님의 목소리입니다.

0: 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오늘 저는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첫사랑 첫사랑이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그죠? 예. 크리스찬 주님을 만났으니 성령에 동행하면서 선한 일하고 세상이 빛으로 살겠습니다 했던 마음들을 행함으로 하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잖아요. 근데 오늘은 행함을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한비야 박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여기 6927번님이요. 와 한비야님 너무 반갑습니다. 완전 좋아하는 독자입니다. 새 책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를 충남 도서관에 빛을 부탁해 책꽂이 한 켠을 채웠습니다.
1: 오!
0: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분인가 봐요.
1: 어머.
0: 세상에.
1: 세상에.
0: 비아님 책을 한 권도 빠짐없이 읽은 한 살 위 언니?
1: 오! 언니. 진짜 언니네요.
0: 아무튼 나이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1: 그렇죠.
0: 아무튼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정말
1: 반갑습니다.
0: 좋네요.
1: 네.
0: 하나만 더 읽을까요?
1: 네.
0: 9185번님이요. 한비아님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막 60 되는데 걸어서 세상 바깥과 국내를 돌며 마치 창조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듯 궁유란 마음으로 귀하고 소중한 스토리 책들로 서른 중반에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실 큰 도전을 받았죠. 당시 세상 밖을 세상 밖으로 행군하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것도 읽었거든요. 제가 저도요. 궁금케 하고 간호사이고 간호대학 강사일 당시 긴급구에 참여하게 됐고 큰 영향을 받았네. 지금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인을 돕는 국제개발협력 NGO에서 일을 하게 됐다.
1: 어머,
0: 야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박사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이분께요.
1: 아니에요. 어머 이런 분들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요. 네.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한비야 키즈라고 그래요.
0: 그러네요.
1: 책을 보고 내가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현장에 가면
0: 맞아요.
1: 현장에
0: 그
1: 가면
0: 하고
1: 이렇게
0: 있는.
1: 그 일을 하고 있는
0: 맞아요.
1: 그 친구들이 그냥 스스로 한비야 키즈라고 하거든요.
0: 마.
1: 그러면 저는 정말 사회적인 아들딸이잖아요.
0: 그렇죠.
1: 너무 반갑고요. 내가 저 아들딸에게 정말 훌륭한 훌륭하다기보다는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지 하면서 하루 정말 표리동동 그다음에 언행일치
0: 맞아요.
1: 하면서 사는 그런 자극이 됩니다.
0: 지난번에 오셨을 때 표리동동 얘기하셨는데 기억이 나요.
1: 표리동동
0: 맞아요. 맞아요. 그게 믿음과 행함이 동일한 거잖아요. 아니
1: 너무
0: 바람의 딸이 몇 살 때 처음 그 책이 나왔죠?
1: 40살.
0: 글쎄요.
1: 네.
0: 저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갈 줄 몰랐는데 이 책 그래도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이걸 못 읽은 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서
1: 이번 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서 이제 책을 읽기 전에 예습 삼아 혹은 이제

0: 책을 읽을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1: 그렇죠.
0: 집중해서
1: 네.
0: 읽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그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구호 활동 중에 어떤 남아프리카에 내전이 일어나서 되게 이제 아주 핍하게 된, 거의 뭐 우리나라 6.25 때처럼 이렇게 된 곳에 엄마 아버지들이 그 일을 할 동안 아이들을 맡아서 우리가 해주는 월드비전 그 어린이 센터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아이가 한 8살, 9살쯤 되는 아이가, 동생은 이제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이는 그 동생을 돌보면서 한 100여 명 되는데 거기에 대장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가 눈이 쫘렁쫘렁한데.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선생님 돼서 이렇게 우리 마을에 글씨 모르는 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학용품 같은 거, 갖고 같은 거, 이거를 이제 나눠주면서 나중에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얘를 예쁘니까 이제 더 줬어요. 화장품을, 아니에요, 화장품이 된다. 그
1: 학용품,
0: 학용품을 받자마자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1: 애들이 너무
0: 너무
1: 좋아하겠죠,
0: 세상에, 그렇죠.
1: 눈이 막 이만해지죠.
0: 그렇죠. 그게 있잖아. 그 색연필에다가 이거 노트 있는 거죠. 스케치북 같은 거.
1: 세상에.
0: 자기 동생한테 만져보라고 막 이제 그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더 줬어요.
1: 두
0: 그랬더니
1: 개
0: 두개
1: 남았으니까.
0: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두 개를 다 줬어.
1: 아, 그래요?
0: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제 그 나라 그 동네 말로 하겠죠. 이제 괜찮다는 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인지 잘 몰라서 우리 통역한테 제가 무슨 말 하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는 이것으로
1: 이것이면
0: 충분합니다. 아니, 자기가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줬잖아요. 게다가
1: 그리고
0: 이거
1: 약간 대장이고
0: 약간 대장이고
1: 그룹에서
0: 그룹에서,
1: 그리고
0: 그리고
1: 이건 꿈에 실은 우리는 이거
0: 그럼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꿈에
0: 그거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1: 한판,
0: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썩는 거예요. 그냥 뒀다가 나중에 쓰면 되잖아. 근데
1: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부여하면 아이폰 최신형보다 더한 겁니다.
0: 더하고도 남죠. 그런데 딱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요, 진짜 뒤통수를 탁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저런 말을 할수 있으면 우리 모두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은 다 흐리게 나왔어요. 근데 그 말은 확 마음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런 이 말을 많이 하고 살아야겠다. 내가 적어도 이 말을
1: 맞아.
0: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말을 해야겠다. 해야겠다. 그래서 뭐 욕심이 나잖아요. 뭐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따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아, 이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 뒤에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합니다예요.
1: 감사합니다.
0: 아, 그래서 그 조그만 8살짜리 남수단 어린아이한테 배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도 이거를 나누는.
1: 실은 저는 뭐 그 아이보다 작은 감동이지만 이제 사례를 10,000원 이상 주면 간다고 다닙니다.
0: 아유,
1: 근데
0: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1: 작은 교회 가면 봉투를 주세요. 너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충분하다.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아,
1: 근데 이게
0: 그렇습니다.
1: 저도 좋고 우리도 뭐 좋지만 듣는 분에게
0: 아,
1: 평생 남는 기억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살수 있으면 정말 그분은
1: 늘 감사하잖아요.
0: 그러죠. 늘
1: 늘
0: 감사하죠.
1: 충분하고.
0: 그럼 늘 충분하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하니까 나누고.
1: 그렇죠.
0: 아, 요게 이렇게 싹
1: 원망할 게 없고.
0: 그렇죠. 이렇게 싹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없는 거를 없는 거를 찾아보면 난리가 나죠. 없는 게더 많죠. 그러나 자기 손에 가진 것을 보면 충분함. 그러니 우리 손이 왜두
1: 아,
0: 개겠어요?
1: 제가 책을 사서 이렇게 이제 선물하려고 지난번에 주셔서 사서 이제 선물하려고 사인을 오늘 받을 텐데 여러분 할수 있으면 꼭 하나. 저도 제가 주변에 권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카톡으로 어디 갔다가 방송
0: 네,
1: 듣고인가 누군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책을 사셨다고 듣고, 왜냐하면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수 있는지 그 습관을 가장 쉽게 가장 감동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 그래서 아까 충남 도서관에도 있지만
0: 아,
1: 아까
0: 네네.
1: 그분 참 대단해요.
0: 진짜.
1: 어디 도서관에도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조금 용돈을 줄여서 하나 사셔도 좋겠다 싶어서 만약에 또 사고 계시다가 뭐 만날 기회가 되면 사인도 받을 수 있고 그래도 너무 좋죠.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사셔서 이제 저한테 좀 인쇄

0: 하는 게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럼
1: 그렇죠.
0: 그거는 또 현장에 가서 싹쓸이도 하고.
1: 맞아요.
0: 네, 다 합니다.
1: 제가 다 알죠. 아니 시간이 이렇게 다 됐어요.
0: 아유, 벌써 그렇게
1: 안톤 됐어요. 형님 언제 오세요?
0: 가을에 나올 것
1: 가을에요.
0: 같아요.
1: 그럼 가을에 오실 때 언제 한번 꼭 만나서 네. 밥 먹고
0: 네.
1: 또 다음 책에 나올 땐 또 와주세요.
0: 네, 그럴게요. 여기는 진짜 친정 같은 곳이라서 늘 마음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보태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0: 알아주세요.
1: 감사합니다.
0: 오늘 안톤하고 원 플러스 원으로 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특히 CBS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네. CBS 옛날에 방송 뭐 이것도 하셨죠?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방송위원회.
1: 위원회 네, 네, 네. 위원이기도 하셨습니다.
0: 네.
1: 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 신청곡인데 보내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날게요.
0: 네.
1: 저희는 끝나고 가서 밥 같이 먹습니다. 부럽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

0: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칼렐 지브라는 신전의 두 기둥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은 나란히 서 있죠. 그 사이로는 자유로운 바람이 오고 가고요. 기둥이 가까워지다 못해 하나로 포개진다면 신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가로수가 우거진 길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어요. 지나치게 가깝게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부딪히고 꺾일 거예요. 뿌리를 뻗어나갈

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Yeah. 뒤에 차 비가 내려와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 언제나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입으시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르는 그 선율. 들으면 절로 가슴이 웅장해지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 음악은 300년 전 작곡가 헨델이 영국 왕 조지 2세의 대관식을 위해 만든 찬양곡이었습니다. 제사장 자독, 솔로몬 왕께 기름을 붓는 예식에서 울려 퍼지던 그 경건한 찬양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축구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이미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바로 그 음악, 헨델이 작곡한 대관식 찬가 제사장 자독을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제이어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헨델이 작곡한 대관식

0: 찬가 제사장 자독을 웨스트민스터 성당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현철 곡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프라노 강혜정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화요일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멋쟁이님, 스마일님, 고윤희님, 이윤주님, 블루딱따구리님, 심구님, 아로아님, 황동현님, 여주왕자님, 시기님, 마라나타님, 예그리나님 오랜만에 오셨고요. 푸른동사님, 항상 겸손하자님, 애슐리님, 장기현님, 슈퍼맨님 오셨습니다. 짱가님이 샬롬 저 왔어요.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 좋네요. 이병희님이 오프닝곡 헨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자독 들으시면서 그렇군요. 찬양이었군요. 축구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저도 축구를 좋아하게 됐어요. 감동입니다. 김명수님은 오늘도 화요 찬양성가 예배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 사우나 들러 지하철 기다려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폴라리스님이 많이 덥지요? 진짜로 건강 조심하세요. 하정님은 오늘은 붕어로 출석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붕어로 출석하다니 입이 대빨 나오신 건가요? 태호님은 복지관에서 봉사하려고 알아보다가 집에서 가까운 곳 있어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네요. 태연님. 코스모스님이 오늘은 아침에 작은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중에 있어요. 전주찬 들으며 다시금 평안을 회복해봅니다. 코스모스님, 참 아침부터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면 하루 종일 그 찝찝한 마음으로 일과를 보내는데 또 지나고 보면 마음이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쁜아님이 처음 오셨어요. 퇴근길 양산 쓰고 땀 삐질 흘리며 열심히 걸어와서 찬양으로 쉼 누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합창이라 더 친근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주 인사드릴게요. 이쁜아님, 예, 환영하고요. 자주 오세요.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늘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남아공 줄루족의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찬양, 씨야 한바,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행진합니다. 미국의 모건 주립대학 합창단의 연주로 듣고요. 힐송 워십의 찬양, 킹 오브 킹스,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어서 듣습니다.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테린 하브리지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남아공 줄루족의 민요를 바탕으로 만든 찬양 씨야 한바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행진합니다. 미국의 모건 주립대학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힐송 워십의 찬양 킹 오브 킹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연주곡 비 다우 마이 비전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테린 하브리지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 찬양하는 시편 47편 6절에서 9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시로 우리의 왕을 찬양하여라. 시로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문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강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시편 47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기뻐하며 경배하세 윤학원 코랄의 찬양이었고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리오 워

집에 이어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송승연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비공주님이 치과 치료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마취하고 치료했어요. 얼얼하니 아프네요. 치아 관리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치과를 한번 다녀오면 아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귀찮아지고 이러는 게 또 치아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도 꾸준히 아프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열심히 해야죠. 무장해제님이 아프리카 찬양 들으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일이 생각나네요. 찬양을 시작하면 끝이 안 나고 여기서 저기서 선창하면 계속돼서 예배가 3시간이 넘게 안 끝나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곳이 그립네요. 좀 신기해요. 진짜 그 선창을 근데 또 여기저기서 하는데 겹치지 않고 한 명이 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또 맞춰서 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최여사님이 단순 노동, 단순 작업, 어깨, 손가락아 숫자 오류로 쌀알 크기 스티커 붙이는데요. 역시 혼자 하기는 많이 무리네요. 욕심에 가져왔는데 토요일까지 마치면 되니까요. 이번 알바비는 교회 여름 선교 나가는 후원비로 쓰려고 합니다. 와, 최여사님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여름 선교 후원비 벌려고 아르바이트하고 계시다니요. 제가 커피 쿠폰으로 그 선한 마음에 응원 드립니다. 김성환님은 오랜만에 소식 전해주셨어요. 합창단에 합격하고 이번에 첫 공연이 잡혔어요. 충주시장님 취임식에 저희 오르락 합창단이 오르기로 했다 해서 지금 연습 중인데요. 갑자기 베이스에서 테너로 바뀌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김성환님 잘 지내고 계셨군요. 또 합창단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테너 좀 무리이신 건 아닌지 또 삑살이 나면 이게 또 합창단에서 한 명 삑살이 나는 게 좀 클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겠다 싶으면 단장님한테 저는 무조건 베이스입니다. 우리 팀을 위해서 베이스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김성환님께 닭갈비 선물 보내드릴게요. 6990번님이 오늘 출장 중 하늘을 보니 이쁜 구름들이 두둥실 떠다니는 모습을 봤어요. 마음이 편하네요 하시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남겨주셨는데요. 조수아의 목소리로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유해피봄님이 부천 백만송이 정원에서 사진과 함께 신청곡 남겨주셨어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춘호의 기타와 이자은의 피아노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찬양 어떠셨나요? 생각해보면 찬양은 참 다양한 자리에 있습니다. 300년 전 왕의 대관식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경기장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찬양 프로그램 안에서. 찬양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공간에서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축구장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함성 속에서도 핸델의 찬양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것이 찬양인 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찬양은 거기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노래가 이미 흐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오후도 찬양과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인사드려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5: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이 죄인을 정결케 완전케 온 인류의 염원이죠. 지금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코원 시리즈, 이 십자가 시리즈만 잘 보셔도 영원한 죄 사함의 길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오늘 주제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로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이제 곧 죽게 되셨을 그 무렵에 어둠이 쫙 밀려옵니다.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요.
2: 오후 3시 한낮에 어두워지는 그 이상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3: 그때 구경꾼들은 어디 와서 봅시다. 우리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이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4: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지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도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지성소의 휘장이 이런 하늘하늘한 천이 아니라면서요, 목사님.
5: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유대 이제 랍비 전통 문헌에 따르면 그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두께가 한 20cm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가 한 18m, 그 다음에 이제 넓이가 6m 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거를 설치하는데 이제 300명의 제사장들이 매달렸다 하는데

0: 굉장히 과장이 많고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유대인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 휘장을 쫙 펼쳐놓으면 우리나라 아파트 60평 거기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씻을 때 300명의 제사장 정도가 매달려서 씻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성경의 기록은 아니고요. 이제 조금 이분들이 과장하는 습관이 있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응접실에 있는 커튼은 아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또 응접실에 있는 커튼도 겨울 커튼은 그렇게 쫙 찢어지기 힘들죠. 맞아요. 우리가 가위를 대지 않는 한. 뭐 그런 정도는 감지할 수 있다고 봐요.
1: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찢어지지 않는 거였다.
2: 간단히, 간단히.
3: 네. 휘장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지 색이 사용되어지는데, 그 청색 실은 예수님의 신성, 생명 대신 그리스도. 자주색 실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홍색 실은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흰색 실은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휘장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네.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서 옮겨야 할 만큼 엄청난 무게였다는 휘장. 그 찢어진 휘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에서 답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와 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제 여러분이 성막 구조는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이제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의 절차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굉장히 지루해요. 아주 아주 지루해요. 그래도 참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지루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지성소, 그러니까 거기 가장 거룩한 곳에 아무 때나 막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가려면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복장 분량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복장을 갖추어야 하는데, 목욕 재개하고, 그죠? 속옷부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론이 자기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 이제 수염소 두 마리하고 수양 한 마리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그 수염소 두 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뭐 여러 아사셀이라고 했고 이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숯불을 이제 가득 피워요. 그리고 굉장히 곱게 간 향기로운 가루향을 한 움큼 이제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 이제 향단에 다 넣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열고 드디어 들어가면 숯불과 향이 막 연기를 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에 막 가득 향을 피워서 보이지 않는 거죠, 거의. 이제 그렇게 해야만 죽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그 숯송아지 피를 조금 묻혀다가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서 속죄소 동편에 뿌린 다음에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또 7번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세야지 또 한 번 모자라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성소 밖으로 나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할 두 마리 염소 중에 하나는 보내고 하나는 잡는다 그랬죠. 그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아까 똑같이 동편에 한 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리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아론이 이렇게 할 때 한 사람도 성막에 있으면 안 돼요. 이 모든 절차를 혼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절차냐면 그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죄일에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

0: 그다음에 다른 것들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의 차이는 뭡니까? 없어요. 이들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아론조차도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그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죠?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차이는 없어요. 그럼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휘장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대비를 아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찢기실 때 휘장도 찢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결단이 거기에 묻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이 찢겼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함쳤다, 크게 소리질렀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동시에 영화로 하면 휘장이 확 찢기면서 예수님의 고함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이제 그렇게 상상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슴도 확 찢기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둠이고 절망인 그 순간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걸 righteous standing이라고 그래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런 거 다 절차를 하지 않아도 휘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뭐죠? 화평이에요. 원수예요. 그 단어가 에베소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예수님이 그 허신 담을 우리는 다시 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화평하게 하고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미미하지 않나, 힘이 없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의 중앙에 있지 않나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휘장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나를 들여다보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휘장 앞에. 그죠? 내가 과연 열어는 주셨어요.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내가 그렇다면, 자격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속죄사 앞에, 예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것이 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고함 소리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이 세상에 보면은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자제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성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이 휘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이 자체도 굉장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서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들어갑니다. 다 죽는 데거든요. 휘장을 보면은요, 또 흥미로운 게 굉장히 고급 천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갔던 군대는 두 번씩이나 다 가져갔어요, 그걸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주 2세기 전에 헬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번 성전을 훼파하거든요. 그때도 그거 다 가져갔어요. 에피파노스라는 사람이, 안티코스 에피파노스가 가져갔고, 그 다음에 70년에 성전이 부서졌을 때도 그때도 티투스 황제가 그걸 가져가요. 굉장히 이제 고급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굉장한지, 무게가 얼마인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건 쉽진 않았습니다. 그게 찢기가. 왜냐하면 60평 조금 넘는 마이크론, 200스퀘어미터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0: 하는데요. 그런 거 쉽지가 않은 그것이 어떤 일을 합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한번 초점을 아까 큰 소리가 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번 어떤 소리가 났나를 우리가 한번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라고 하는 것이 아람어로 또 어디는 엘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들리기가 엘리야 같이 들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한번 그 의미를 갖다 자세히 보시기 전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근데 우리는 그냥 소리가 컸구나, 볼륨이 크다, 그게 아닙니다. 그 소리는요, 거기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는 이런 겁니다. 고통 속에 절규, 절망 속에서의 그 절망이 담긴 그런 외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는 그러한 아주 너무너무 끔찍한 소리가 예수님이 지르신 거예요. 그 지르는 소리와 마치 그것이 신호이냐, 그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요. 저는 한번 그 외침말만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 엘리는 의미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호칭을 보시면서 잘 보셔야 될 거는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보단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이 순간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흥미로운 건 이게 바로 시편 22편에 나오는 겁니다. 시작 부분이에요. 거기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마치 우리 인간 대신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가지고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마치 우리를 대속해서 그 자리에 쓰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마 사박단이, 왜 나를 버리시냐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참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의미와 여기서 왜 나를 버리시냐고 하는 그분의 무지함을 절묘하게 여기에 오버랩 시키면서 하나님께 외치시는 것이죠.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건, 왜 소리를 질러냐?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그의 품에 계시던 독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드디어 그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러한 고별의 순간, 그때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과 함께 위아래로 찢어집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했다시피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분했던, 하늘과 땅을 갖다가 나눴던 거기에 통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이 우리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이기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또 계획했던 것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뭔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있는 그것을 찢는 바로 근거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막막함을 찢어버리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어떤 것인지 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권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을 누리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현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은 오랜 시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이때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어지는 4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임종하는 그 순간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는 누구나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난새 길은 생명의 길이죠. 부활의 길입니다. 성전에는 구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찢겨졌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차별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도 구분하여 차별하던 그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구호가 있었던 봉건사회에서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한 방에 있다는 것은 불륜이고 패륜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안해 낸 것이 휘장 세례였습니다. 사회는 이렇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전삼덕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례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거니와 우리나라 풍속에는 여자가 모르는 남자와 대면하지 못하는 법이 있으니 어찌해야 합니까? 이때 선교사님이 고민하다가 휘장 세례를 고안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방 한가운데다가 휘장을 치고 머리 하나를 내놓을 만한 구멍을 내고 그 사이로 머리를 내밀면 물을 그 머리 위에 얹어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게 휘장 세례입니다. 바로 이 전삼덕 부인은 그래서 북한 지역에선 여성으로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방 한가운데 쳐진 휘장,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남녀 유별의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휘장 가운데 구멍이 뚫렸고 남성 목사에 의해서 여성 세례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대적 구조를 뛰어넘죠. 봉건적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찢어진 휘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찢어진 휘장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양반과 층민이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됩니다.
어린아이를 천대

0: 문화가 사라집니다. 술, 도박, 노름을 하던 이들이 점점 그것을 끊게 됩니다. 거룩의 문화가 회복됩니다. 가정의 웃음이 회복됩니다. 찢어진 휘장은 가정을 환하게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바꾸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찢어진 휘장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차별을 없애고 이 양극화된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곳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2: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지성소에서 찢어진 휘장,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게 실감이 확 되죠.
3: 저는 오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2: 네.
3: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정말 다행이구나.
2: 맞아요.
3: 혹여나 그 구약 시대에 제가 좀 태어났으면 좀 제사장감이 좀 분명하지만 네. 하지만 어떻게 이 고운 손에 또 피를 묻힙니까?
4: 아이고. 제사장감이시네요. 아니 닭도 이렇게 못 잡아봤는데 소, 양, 비둘기, 염소를 1년마다 한 번씩 잡아가지고 이렇게 갱신을 하면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게
2: 갱신 공인 증서.
4: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휘장을 착 찢으시면서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잖아요.
5: 맞아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0: 예, 예수님의 보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고 있는 걸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휘장을 오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휘장이 있고 없고가 정말 굉장한 큰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네.
2: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휘장은 그 평상시에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범접 불가의 장소, 거기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 귀한 게 찢어졌다 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당시 사람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3: 어렵네요. 네. 구약 분들은 아마 휘장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가려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구별의 의미죠. 구별됐다는 건 거룩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또 하늘과 땅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죠. 그리고 죽음이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율법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 절차가 없이는. 근데 저는 아론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오시게 한 것도 하나님 참으신 것 같아요. 뭐 연기로 가리긴 했지만 아론이 또 피값을 다 이제 제사를 드리고 들어왔어도 굉장히 마음에 안 차셨을 것 같아요. 100% 해야 되니까 참으시지 않았나 그 생각은 들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무서운 것만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다 우상 갖다 놨는데 우리 하나님만은 적들이 와서 열어보고 아무것도 없네 이제 그럴 정도로 우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는 모든 경계가 사실은 허물어진 거죠. 이거는 위에서 아래가 초자연적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이고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어야 됐어요. 인간이 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굉장히 많이 인용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해도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0: 감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제 원래 설교 제목이 휘장 뚫고 들어갈 자신이 있으세요예요. 자신 있어요? 구약 분들은 네버, 노, 절대. 근데 신약 분들은 여러분 어때요? 휘장 뚫고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우리는 없죠. 그러나 아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스 할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1: 아멘, 아멘.
0: 그런 자격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얻은 것이 휘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 덕분에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 덕분에 저희 신약 시대 이후엔 언제라도 저희들이 성전에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데 왜 갈수록 죄의식도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무덤덤해지는 걸까? 이 목사님, 박 목사님께 좀 여쭤봅니다.
2: 구약 시대는 눈에 보였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로 휘장을 찢으신 사건 이후로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는 준비가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면 두 가지를 꼭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말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시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감각을 다 동원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로서 이 코로나 시기에 혹시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꼭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계속 나아간다라면 저는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아멘. 저는 휘장 자태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여러분 007 같은 데나 그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안 보여서 거기다 연기 뿌려야만 보이는 레이저. 그걸로 하나님이 막아놨으면 대부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뚫을 수 없는 그걸로 딱 막아놓으셨어요. 혹시라도 발 디뎌가지고 죽을까봐. 전 그것도 은혜다. 근데 찢어주신 거는 더 은혜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놔두면 무질서고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지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제2세대한테 가르쳐줬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신명기에서 반복되는 게 있죠.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기로 만들고 기억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인 기억, 되새김.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4: 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지금 우리와 어떻게 연관시켜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못 찾고 있지는 않나 생각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가늠해보게 됩니다.
5: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6: 오라, 다 오라. 열어놓으신 찢어진 휘장을 열고 들어가 드리는 질문 타임.
5: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증인 백부장.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사형 집행을 하고 조롱까지 한 일행이었는데 뒤에 진실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7: 맞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그가 무엇을 받길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지 우리 김윤희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들어보고 싶습니다.
0: 그 로마 군대 조직이 있죠. 이제 군단이 있고요.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 이제 그 백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대에 대빵이죠. 그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죠. 이름은 백부장인데 사실 한 80명 정도, 7, 80명 정도를 거느렸는데 그 사병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0: 그 명예직이 백부장이었어요. 또 월급도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특혜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이 백부장이 목격한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휘장은 못 봤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때 지진 다 합해보면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보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돌아가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저도 묵상을 해봤어요. 뭘까? 이 순서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 마가복음을 보니 예수님이 숨지시고 바로 그 다음에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오는데 이게 왜 이방인의 고백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죽였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이방인은 본 그것을 보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만민의 하나님. 누가 포함이 됐죠? 우리가 포함이 됐어요. 그것을 읽는 우리도 백부장의 고백을 할 것이냐라는 도전을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백부장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고백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 우리가 다 있었다면 그 고백하실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건. 보고 믿은 사람도 있고 조롱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그 뭐 예수님 제비뽑기나 그 옷 나눠 먹은 사람도 있고 그냥 돌아간 군중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바로 보고 뭐가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관찰한 바를 믿은 거 그것을 요구하고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올 포 올 덕분에 좀 다양한 각도로 처음으로 저도 고백하건대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포 올.
1: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네. 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를 아마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알지 않았을까요, 마주씨?
2: 맞아요.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요.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까지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울부짖었던 건가 이게 왜 그러셨을까요 박성민 목사님?
3: 사실은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면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그 상태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역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신 것은 분명하죠. 근데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간 대신 그 안에서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막 그 땀을 피같이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거기서도 핵심은 뭐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아셨겠죠. 3일 후에 부활하실 거를.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을 먼저 갔어요. 그럼 우리는 알죠. 다시 가서 만날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만날 텐데 뭐. 이래요? 아니죠. 그렇죠. 예. 사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갖다 설명할 때 저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계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3일이라고 하는 아예 3일 후에 부활할 텐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이 짊어지신 그거는 뭐냐면 우리

0: 인류 전체를 갖다가 짊어진 죄를 대신하는 그 엄청난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않았던 그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저는 사랑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조그마한 분리도 너무나 엄청날 터인데 우리 인류의 죄의 깊이, 정도 그것을 갖다 담고 3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엄청남.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아까 절묘한 조합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무죄함과 또 우리 인류를 대속하심이라고 하는 절묘한 조화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지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시는 그 속에서의 외침.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고백 자체가요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은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상 기독교를 만든다면요 기독교를 갖다 조작해서 만들었다면 그 창시자는 굉장히 멋지게 아 그냥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을게 멋지게 그럴 것 같은데 끝에 여기 보시면은 그 돌아가심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약간 좀 머뭇거리시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진 것 자체가 오히려 역으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가는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멘. 이번에는 이건 가장 쉬운 질문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니까 찢어진 휘장은 사탄이 가장 싫어할 것 같은데요.
2: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우리를 가두어 두고 있는 그런 영역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지 못할까? 아, 왜 못 이기는 걸까요? 좀 이상한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3: 쉽지 않은 것 같은데.
4: 쉽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중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히 차별이 없어졌고 구분이 없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세요. 차별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죠. 구분이 없습니까? 여전히 구분이 존재하죠. 또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거룩을 교회 안에 주일만으로 제한한다라면 우리 뭐 거룩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보다 교회 밖에서 더 많이 드러나고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주중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실체적인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사단이 여전히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영역은 황금 송아지 숭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걸 현상, 집을 사는데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투기의 수단이 많죠.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여전히 예수님의 시험 받으셨던 그 시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실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이길 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아니, 구별됨도 많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분인데 교회 밖에서는 참 이상한 분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결국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정말 이기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에 철저하셨는데 하나는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실은 그것이 아닌 경우가

0: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처럼 사단의 모든 괴계를 파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과 친밀하게 정말 계속 관계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추구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작업을 꾸준히 한다라면 우리는 안에 틀림없이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휘장에 찢겨진 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죄의 질문에 대한 모든 해답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십자가의 그 빚진 자들답게 빛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겠죠. 네.
2: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감사하다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을 매일매일 우리들이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네. 네,
3: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 직접 하고 계신 방법들 좀 이렇게 두루 좀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4: 두루. 그렇죠. 저는 이거를 딱 질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게 제가 배운 거기도 하고 실제로 실천하기도 하는 건데요. 백문일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님 이제 김중호 목사님께서 대학생들하고 하셨던 건데요. 박 목사님도 그 여름 수련회 때 대학생들하고 집회에서 이걸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항상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화가 나면 운전대 닫고 그러다가 백문일답을 해요. 근데 이제 한번 대답을 여러분이 속으로 해도 좋고 뭐 좋아요. 대학생 집회하면 우리를 이 수련회로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면 그 만 명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짱짱하게 울리는 게 기억이 나요. 우리는 왜 살아야 될까요? 대답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직장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이 말을 하는 거죠. 나를 직장으로 부르신 분은 오케이 저 상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캠퍼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3: 예수
4: 그리스도. 나를 올포원에 오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 자녀가 알아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3: 예수
4: 그리스도죠. 나는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될까?
3: 예수 그리스도.
1: 아니, 옆에도 그러네요.
4: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는 왜 시어머니를 공대해야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휘장, 그죠? 육체, 그의 피, 정말 힘이 나요. 저는 화가 나면 막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고 나면 정말 가라앉아. 이건 매직이에요. 거의 매직. 그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5: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제 마음속에 아까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를 얘기할 때 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이 났어요. 사실 참 이것 또한 우리 목회자들은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참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어떻게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잊지 않고 살아갈까 할 때 제가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거는 숨 쉬듯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그걸 갖다가 영적 브리딩이라고 해서 영적 숨을 쉬는 거라고 가리켜요. 뭐냐면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가 좀 더 많이 나가듯이 죄를 내뱉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항상 기억할 숨 쉴 때 같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주님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족함을 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숨을 늘 생각하면서

0: 저희가 그걸 갖다 스피리추얼 브리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적 호흡법. 그래서 영적 호흡법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육체가 호흡을 하듯이 나의 영도 호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네.
2: 두 분 걸 합치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3: 예수 그리스도.
4: 심심해요. 그렇게 돼.
3: 그렇죠. 저는 성경 읽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감 느끼지 않고 항상 일정한 부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의 방법은 이렇게 아내와 딸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항상 자기 전에 하고 자고 요즘 민수기 김윤희 목사님께서 해주셔서 아주 도움을 많이 또 받으면서 들으면서 또 하고 있는데요. 그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도 참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일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일터로 파고 들어간다라면 그 일상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좀 붙들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붙들고 조금 더 실험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4: 네. 십자가 시리즈 오늘도 함께하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또 평소에 성경을 보시다가 궁금했던 질문들 있으시면 올폰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찢어진 휘장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
2: 휘장은 나에게 백문일답이다.
4: 네.
0: 상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한 힐링으로의 초대다.
3: 저는 파격이다.
4: 파격.
3: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육체를 찢었다라는 것은 파격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좀 파격이 있는 삶을 좀 아멘.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예수님처럼 파격적인 삶 살아보고 싶습니다.
4: 가슴을 잘 새겨보면서 끝인사 힘차게 마치도록 하죠.
5: 벌레만도 못한 죄인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4: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 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한 인디언 마을의 체벌은 주민들이 모두 한마디씩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이 사람도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하게 된답니다. 다 회복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조정민 목사의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작은 실패도 크게 받아들여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걸 마음에 꼭 담아서 계속 꺼내보며 신경 쓰고 또 실패나 거절이 두려워서 아예 도전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모습들 난데 아, 이런 건 대체로 뭐 이렇게 멘탈이 약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데 강한 멘탈을 원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해보라고 하죠. 자, 첫째,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멘탈 강한 사람은 바꿀 수 없는 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둘째, 오히려 좋은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다른 긍정 회로를 돌린다고 하고요. 셋째, 다 지나갈 일이야.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잠잠히 그 시간을 보낸다는 건데요. 자, 이런 언어 습관과 더불어서 우리에겐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는 또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존 영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프닝을 딱 읽다가 보니 아이고 내 얘긴데 딱 나네. 아 멘탈 강한 멘탈을 좀 부러워하는 저인데 그래서 저는 뭐 호연지기 크고 뭐 드넓은 기상 뭐 대인배처럼 한 번에 될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탁 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래도 노력이란 걸 합니다. 노력이란 걸 하고 아예 그냥 무너지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죠. 멘탈 강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오히려 좋아. 이게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럭키비키인 거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이것도 필요해. 이 멘탈 관리. 다 지나갈 일이야. 다 지나갈 일. 이건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해주는 얘기거든요. 오빠.

그거 다 지나간다. 어? 다 지나가.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지나가. 그리고 이제 우린 하나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늘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예. 두렵지 않아. 이런 좀 담대한 믿음 탑재하고 오늘도 하루 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레드 트레이님, 포스트잇에 바로 메모하고 키친 벽에 부착이라고 남기셨고. 이런 것도 좋죠. 내가 매일 보면서 이걸 좀 의식을 하고 이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예. 그런 작은 움직임들,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아침 햇살님도, 어머, 오프닝 얘기 바로 나도 동감. 예. 내 얘기인데, 언어 습관 시작, 아침부터 근데 덥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뭐 32.3도까지 이게 올라서 올해 들어서 가장 그 더운 날이었대요. 낮에도 더웠고, 어제 밤도 좀 힘들지 않은, 덥지 않으셨나요? 열대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열대야. 좀 에어컨 좀 켜다가 끄고 자긴 했는데 덥더라고요. 막 29도, 30도 가까이 막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니스님께서도, 훈디 작가님, 어제까지 감기로 인해서 오한도 막 일어나고, 3일째 끙끙 앓았는데, 어제 저녁에 멘탈 얘기를 짝꿍이랑 나눴거든요. 비슷한 오늘 얘기 상황이었나 보다. 오늘 아침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아침입니다. 조금 컨디션이 회복이 됐나 봐요.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함께 하고요. 우리 샬씨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또 신청곡들 나눕니다. 오늘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 다 좋습니다. 편하게. 예. 크고 작은 고민들 뭐다 좋아요. 신청곡도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안성진, 이곡 듣죠? 나의 믿음 약할 때.

강승민 날마다 들었고요. 앞서 크룩스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안성진 날 믿음 약할 때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닉네임 태사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여행지기님, 또 코스모스님도 출첵, 거북이님도 와주셨네요. 아이고, 돌발성 난청으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다이어트로 빠졌던 살이 그냥 붓기로 올라와서 속상. 예. 지난주 토요일에 혼자 동네 등산했습니다. 귀는 조금 안 들렸지만 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어서 감사했고, 또 튼튼한 다리가 있고 등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감. 아, 그쵸. 아, 입맛을 또 잃으면 또 아, 너무 우리 힘듭니다. 개별 화물님께서도 와주셨고, 여행지기님, 저 민원 접수 해결팀

멘탈이 강해야 하는데 저 유리 멘탈에서 주님의 보호막으로 강화 유리 멘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하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예. 근데 강화 멘탈 주님이 또 함께 하시면은 강화 멘탈을 넘어서 방탄 멘탈로 또 가는 겁니다. 예. 절대 뚫리지 않는. 근데 갑자기 생각 성경 속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제 엘리야를 보면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자들과 싸우잖아요. 갈멜산 위에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그 대결을 펼치고 와 그때는 뭐 진짜 강화 멘탈 초강철 멘탈이었겠죠. 근데 또 갈멜산에서 내려와서는 겁에 사로잡히는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이게 또 우리네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강철 멘탈이든 유리 멘탈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행지기님 화이팅입니다. 예. 아 오늘은 좀 진상 이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춤추는 구름님 오늘은 간호조무사 실습 780시간 종료로 마지막 출근합니다. 지난 1월부터 긴 시간 야, 언제 끝나나 했더니 이 시간이 오기는 오네요.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무사히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6개월 동안 샬씨 오프닝밖에 못 들었지만 내일부터는 나 진짜 끝날 때까지 쭉 다 들을 거야. 야호 라고 춤추는 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6개월을 실습으로 780시간을 채우신 거잖아요. 아, 대단하십니다. 그 시간이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오늘이네요. 너무 애쓰셨고 분명히 속상한 일도 있고 예. 나 자신한테 실망도 하고 했을 테지만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더 내가 프로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지난 6개월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왜 많이 쓰셨고요. 파티하셔야겠네. 친구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별사랑맘 1040님도 오늘 당직인데 배우자도 새벽 출근 초등학교 2학년 딸은 친구 집으로 둘째 딸은 유치원 돌봄으로 보내고 분주하게 출근했는데 이제 샬롬 CCM 들으며 마음을 좀 정돈합니다. 우리 워킹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화이팅이라고 남기셨는데 그죠? 아 워킹맘 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을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아침부터 진짜 막 정신 없어 호다닥 호다닥 아이들 챙기랴 또 나 출근 준비하랴 거의 뭐 반 전쟁터입니다 진짜. 우리 코스모스님, 예. 또, 여행지기님도 사무실 도착해서 믹스커피 한잔 하려고요 라고 또 남기셨고, 현아인맘님도 반갑습니다. 이 곡 듣죠.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이강훈, 민호기.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포유 감사해요 들었고요. 앞서 백하슬기 피처링 백하형기의 감사송 레게 버전, 이강훈 민호기 천국보다 낯선 하루를 보내는 그대를 토닥여주는 노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희지윌의 하루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순시미님 오늘도 출근 완료. 예, 여행지기님은 이제 업무 준비해요 하셨고, 우리 신영규님도 와주셨네요. 출첵 반갑습니다. 주신사랑님도 감사하며 시작하기 좋은 날, 좋은 선곡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 닉네임 선한바람님께서는 저는 어제 집에서 대차게 엎었습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더 세게, 정말 대차게 엎어전, 산 같은 걸 엎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지신 거죠. 근데 세게 넘어지신. 하지만 나의 이 강철 몸은 여기저기 그냥 멍만 몇 군데 들고 마네요. 다행인 거겠죠? 근데 뭐지? 이 약간의 섭섭함은 나 막 약한 척 하고 싶은데 라고 하셨는데, 야,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니 최소 30대 후반이실 듯. 약한 척 하고 싶으신 거. 이 점점 나이가 들면, 한 번 뭐 무리를 했다? 근육통 이제 며칠 가고요. 예. 50견 때문에 저도 막 어깨가 막 안 올라가는데. 얼마 전에 소파를 잠깐 옮기는데 발을 살짝 쪘거든요. 살짝 쪘는데 바로 발톱에 멍. 발톱에 멍, 그거 뭔지 아시죠? 멍이 안 빠져요. 멍이 오래 갑니다. 점점 이렇게 몸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쇠잔해져 가는, 약간 상실감이 생기거든요. 우리 선한바람님. 대차게 넘어지셨지만 그만하길 천만다행이고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멍 정도로 끝난 거. 강철 몸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건 부럽다. 이제는 잘 안 나아요. 어디 뭐 상처 나고 이러면은 회복이 더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자연의 섭리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닉네임 그레이스님, 오늘도 찬양 들으며 위로받는 아침입니다. 다들 승리하셔요. 남기셨고. 우리 오

003번님, 저 기도 부탁드려요. 완전 진짜 멘탈 나가서 17일부터 잠도 안 오고 내일 10시 30분에 수술해요. 아, 내일 17일 수술이 있으시군요. 작은 부인과 수술인데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그래요. 내일 주님 주관해 주셔서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조직 검사도 아무 일 없이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고, 아 당연히 걱정되죠. 불안해지고, 예. 잘 받고 오시길 바랍니다. 예. 찬이맘님, 님도, 예,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비공개님, 작년 이맘때쯤 유방암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하고 달려온 지 1년 됐습니다. 이제 항암 후에 중간 점검하러 가는 날, 진료 잘 받고 오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훈디라고 우리 비공개님도 남기셨는데, 아, 좋은 또 경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길, 더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김성은의 나는 비록 약하나, 그리고 비앤브리지의 위로송까지 두곡 함께 들을게요.

비엠브리지의 위로송 그리고 김성은 나는 비록 약하나 앞서 전해드렸고요. 자, 1부 마지막 곡은 단오 월십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곡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

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이죠.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따기 위해 수많은 세잎클로버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행복 속에서 행운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방송인 김재동의 말이었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 나의 노래, 나의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꽉 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삶의 가득함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루라는 선물 안에 매 순간 숨겨놓으신 선물들을 무심하게 놓치지 말게 하소서. 지나갈 뻔했던 선물들을 끝까지 붙잡고 확인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매 순간이 면밀하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모든 노래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자,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주의 모든 말과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 시작이 됐고요.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님, 올리브님도 와주셨고 우리 우산님 그리고 아 제이슨님께서 안녕하세요 훈디 출근을 일찍 해서 샤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저 약간 찔리는 마음으로 글 써요. 오후 6시 재방하는 거 아 이거 별로야 라고 생각하고 아, 최정원의 당향로에 글을 썼거든요. 아 그런 일이 또 있으셨군요. 예. 재방송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미안하고 좀 그래요. 라고. 각자 좋아하는 대로 들으면 되니까요. 어쨌든 아침에 하는 생방송 거의 매일 듣는데 사연을 잘 못 띄운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샬씨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합니다. 저도 유리 멘탈이거든요. 샬롬이라고 남기셨는데 아유 일단 다양한 의견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 사람마다 다 다른데 당연히 저녁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 듣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우리 제이스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예, 뭐라고 쓰셨을까? 근데 아, 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 조이폴 채널이 그 우리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안에 있잖아요. 레인보우 그 일곱 빛깔 그 레인보우처럼 다양한 방송, 다양한 소리를 잘 실어낼 때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조이폴 채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녁 6시에는 그에 또 어울리는 또 좋은 방송이 탁 오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그런 프로그램이 론칭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제이슨님 감사드려요. 예. 아, 또 이게 솔직하게 예, 마음을 또 전해와 주셨네요. 다양한 의견들이 당연히 오실 수 있죠. 예. 고맙습니다. 제이슨님. 저도 유리 멘탈이에요. 전 두부 멘탈.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서 조금씩 조금씩 단련되고 강화하는 그런 멘탈. 비공개님께서 아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운 과정.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서 어제 침 맞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남편 말. 그거 살쪄서 그래. 어? 나도 살찌니까 허리가 먼저 아프더라. 이거는 위로인지 찌름인지 에, 헷갈립니다. 여하튼 요즘 살이 좀 찌긴 했어요. 그래서 힘이 아 남편분이 팩폭을 날리신 거예요? 야 남편님이 그래도 용감하시 용자신데 거침이 없으신데 야 이런 거는 사실 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함께 와서 힘드네요라고 남기셨는데. 에. 여름도 점점 이제 다가오겠다. 이참에 충격요법을 남편이 또 하셨겠다. 조금씩 그 감량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건강, 내 건강 위해서라도. 화이팅입니다. 9457번님, 일어나자마자 샬롬 CCM 틀고 필사하며 방송 듣습니다. 오늘도 선곡 너무 좋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 같아. 예, 참 다행이고 고맙습니다. 남기셨어요. 이 곡 함께 나눌까요?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참 즐거운 노래를

온 기장이 영원히 찬양드리세. 우리 라니님 신청곡이었고요.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은보다 더 귀하신 주 오주여 나의 마음이. 그리고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 참 즐거운 노래를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수연님께서 오늘 막내딸이 일어나서는 제 품에 안겨있다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엄마 얼굴 크다. 내 얼굴은 작은데. 그치. 어른 되면 얼굴이 다 커져. 아이가 이렇게 했구나. 어른 되면 얼굴이 다 커져. 저 말을 못했습니다. 크크크 하시면. 오늘 아까 남편분도 그랬고 무슨 팩폭 대잔치인가요 오늘? 야, 아이들이 참 이렇게 해맑아. 편견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치, 어른 되면 얼굴 다 커지지. 예, 다 커집니다. 키도 크고 이제 마음도 커져야 되는데. 예. 닉네임 소망님, 요즘은 세월에 뒤처진다는 생각이 나를 짓누르게 하네요. 남들은 다 잘나가는 것 같고 60 넘었는데 마음이 좀 착잡해요 라고 남기셨는데, 어떤 마음이실지 알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흔히 포모라고 하죠. 포모. 그 남들이 누리는 경험, 기회에서 나만 소외될까 봐 느끼는 어떤 그 불안감들, 이런 걸 이제 포모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포모를 느끼는 것 같아요. 다들 SNS를 보면서 비교가 되고 점점 나는 작아지고. 포모를 뭐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그거죠. 분명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직접 지으셨고

날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죠.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장근희 당신은 자유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종류대로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 말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지어놓으시고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물로 세계를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를 통해 창조의 세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종류대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기에 좋아하셨고 훼손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말의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 개인이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엄마다울 때, 아이는 아이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종류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움은 내 모습을 지킬 때 생기겠죠. 세계화가 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샬롬 노래 선교단 솔티의 내가 만약 나비라면 들었고요. 앞서 소리에 좋았더라였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곽주환 목사님의 칼럼 아름답습니다라는 글이었어요. 종류대로 지으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그 종류대로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 아름다움은 내 모습을 내가 지켜갈 때 생긴다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우리 미정님께서 내일 오전에 친정언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을 집도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큰 수고로움까지도 다 인도해 주시고 언니의 몸과 마음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응원과 격려의 사연 주셨네요. 아, 우리 언니분 수술 잘 받고 쾌유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심형진 나의 하나님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우리는 모두 특별한 사랑을 꿈꿉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 특별한 사랑을 하기를 꿈꾸지요. 그러나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을 만나 그를 특별히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종환의 산문집 사람은 모두 꽃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깨어졌던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다시 깨어질 줄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 앞으로 무릎을 꿇며 나오게 하소서. 끝내 일어서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은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고성현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주여 나의 생명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듯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내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께서 이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448장 찬송 유창원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고 곽신형의 찬양으로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날 위하여 십자가의 이윤화의 찬양이었습니다.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 늘 사랑교회 해만 찬양대의 주 예수 믿는 자여, 그리고 소프라노 김미경의 음성으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십자가 보혈로 건지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해 수고함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주님 저를 치유하여 주소서, 이곳의 아픈 성도들도 도우소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 그리고 또 가족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가 넘치는 삼님께서는 아들 유빈님 사구체 여과율 유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로 20%라도 유지하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고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희망을 갖고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신예숙님께서는 어제 남편의 칠순 기념으로 아들 레외와 함께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 가셨나 봐요. 무엇보다 22개월 첫 손녀 지아와 처음 비행기 타고 여행하는 게 설레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남편의 칠순 축하드리면서 뭐 그 문자만 봐도 지금 설렘이 막 느껴집니다. 행복한 여행 보내고 오십시오. 오늘 제주 숙소에서 들을게요 하셨는데 가족이 함께 듣고 계시겠죠? 김상진의 감사해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어묵희님께서 청하신 듀엣 베베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불운동사님께서는 지난 주일 예배 전에 따님의 도움 요청을 받고 따님 집에 들르셨었나 봐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었나 본데요. 위로하고 예배드리러 가셨는데 다행히 잘 해결돼서 감사하며 예배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때 드렸던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였다고요.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일이 간섭하실 것을 기대하며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이고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유해피봄님께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을 하니하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어요. 김현진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선한 능력으로 님께서 청하신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김정석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창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행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의 지역인 그의 고향에서 불러내어 오직 당신만이 그의 신이 되기를 바라시며 그와 세 차례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이후 이스라엘은 자주 하나님을 잊었고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급기야 당신의 외아들까지 보내셔서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살 길이고 구원임에도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신자 중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뭔가를 포기해야 하거나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아 거리를 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애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온 삶이 참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더욱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지내고자 하는 지향을 갖게 된 것이 참으로 신비입니다.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영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베스퍼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요한의 음성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보내드리고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들풀님,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잘 집중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들풀님께서 지난 주말에 아롱별님께서 주일이 생일이라고 긴 감사의 결과 신청곡을 적어주셨었는데 지나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네요. 아롱별님,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2010년 4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 16년 방문 요양의 긴 시간이 돌아보니 금방 지났습니다. 많은 어르신께서 소천하시고 더 섬기지 못함에 마음이 아려요.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롱별님, 이 선한 사역에 저 또한 감사를

글입니다. 기도용사가 되고픈 나님은 진아님이시군요. 은혜가 넘치는 주님, 딸의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새 힘을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가 되고픈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파리가제트님, 오랜만에 샬롬 하고 인사를 건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위드커피님, 어제 CBS의 큰 폭의 개편이 있는 날이네요 하시면서 빚과 수금의 사명 감당하는 CBS 위에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 여기는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일본에 계시잖아요. 이제 6월 중하순 우리나라도 장마가 곧 올 텐데 안팎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손영진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너 어디 가든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하얀 귤꽃님께서 청하신 사랑이야기에 나의 마음을 함께합니다.

인생의 중심을 잃고 바닥을 쳤을 때 나는 우연히 발레를 만났다. 몸도 마음도 굳은 나이에 지푸라기 잡듯 시작한 발레가 알려줬다. 중심은 흔들려 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것을. 바닥을 제대로 쳐야

전수진의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흔들린 곳에서 바닥을 짚으며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크로스웨이 성계합창단의 주를 앙모하는 자, 그리고 노성혜와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성자의 귀한 몸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성미도 하고 구제헌금 또 헌혈까지 교인들이 참 아름다운 주일을 보냈네요. 신청하신 내 맘이 낙심되며 초롬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 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토피널라떼님께서 신청하신 C5 워십의 감사함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요,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테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계절을 지나며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또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는지가 그 안에 고스란히 기록처럼 남는다고 합니다. 햇빛이 좋고 비가 넉넉했던 해에는 나이테가 넓게 자라고요. 가뭄이 들거나 추위가 심했던 해에는 나이테가 좁게 남는다고 하죠. 나무는 힘든 시간들을 없었던 일처럼 지우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품고 조금씩 더 단단한 줄기가 되어가는 거죠. 김은영의 CCM 캠프, 오늘도 믿음의 나이테를 소중히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조문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조셉님께서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감사해요. 5859님도 믿음의 나이테를 소중히 새기는 마음으로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자, 매일 밤 10시에 CBS 표준 FM 또 CBS 레인보우 통해서 조이포유 방송으로 동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입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나무의 나이테에 관련된 오늘 첫 인사 말씀 그리고 나무와 관련된 찬양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제가 항상 좀 저의 습관적인 선곡 그 방향이 있는데 오프닝을 조금 더 확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찬양들 그러다 보면 키워드로 찬양 찾기가 이거 참 재미있어요.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저희 뭐 CBS 음원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검색어 나무 이렇게 치면 조금 전에 들으신 유은성 로뎀나무 아래서 또 딱 나오고 향기로운 나무에 향기로운 나무도 딱 나오고 조수아 씨의 음성도 참 좋잖아요. 나무 아래서라는 오늘 첫 곡도 들어보셨는데 뭐 이 밖에도 정말 많은 곡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온 곡이 생각보다 나무라는 키워드로 곡을 입력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곡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었어요. 한참 저도 나무로 검색했는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가 나왔구나 싶어서 이 곡은 제가 그래서 2부쯤에 좀 들려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재미있게 또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까망머리 앤님께서 어머 퇴근하며 들으니 힐링 힐링 하셨어요. 자 오늘 그렇게 힐링 힐링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는 빵빵한 퀴즈로 전해드렸잖아요. 월요일에는 빵빵한 퀴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CCM, 해외 CCM으로 배우는 CCM 잉글리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또 CCM 새 앨범, 어떤 앨범들이 또 이번에 발표가 됐을지 궁금하시죠? CCM 새 앨범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CCM 사역자들을 만나는 초대석도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세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어제 분주히 바삐 달렸잖아요. 첫날이라 또 제가 조금 두근두근한 마음에 엄청 빨리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편안하게 여러분들의 신청곡 천천히 한 곡 한 곡 꼬꼬무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꼬꼬모로 여러분들 신청곡 사연들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로피리님께서 야자 감독 끝내고 퇴근 중입니다. 우리 선생님 요즘도 야자가 있군요. 아, 우리 학생들 네 그쵸 열공해야죠. 응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멋지십니다. 엄지척 보내드리며 가로피리님께는 시원하게 드시라고 모바일 쿠폰 하나 슝 보내드릴게요. 최여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사람의 나이테는 주름 아닐까요? 나무는 나이테가 더해질수록 튼튼하고 굵고 멋진데 사람은 그 나이 주름 지우잖아요. 아, 곱고 멋지게 품위 있게 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만큼 아량도 품도 넓게 넓게라고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잖아요. 5859님께서 그래서인지 주님의 숲 신청곡 써주셨는데 멋진 선곡에 엄지척 보내드리며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그리고 멋지게 품위 있게 우리의 인생이 여물어 갔으면 좋겠다. 임성규의 인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발론, can live a day, 주 없이 살 수 없네. 또 임성규, 인생,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CCN캠프 이곳이 주님의 숲이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곳에서 편안한 시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숲에서 우리가 시원한 그늘 아래 바람도 그렇고 또 지저귀는 새소리, 풀벌레 소리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 것처럼

오늘도 방긋님께서는 새싹으로 오셨거든요. 김은영 아나운서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CCN 캠프에서 다시 만나네요 하셨어요. 중3 딸의 지독한 사춘기로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을 지내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 크게 느끼며 우리 딸을 주님의 계획대로 양육시켜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방끈님 저희가 역시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시라고 응원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5297님께서 아니 굉장히 대단한 재주를 갖고 계시네요. 저 그 이번에 그 프로필 사진 찍으면서 굉장히 오글오글 근데 이 사진 가지고 드레스 입은 모습, 한복 입은 모습 굉장히 다양하게 정장을 입은 모습 다 짧은 머리는 어떻게 안 될까요? 긴 머리도 좀 근데 그러면 또 이제 곱슬곱슬한 파마 머리까지 도전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게시판에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저희 CCN 캠프 또 인터넷 게시판이 있잖아요. CBS 찾아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CBS 뭐 TV, 라디오 다양하게 뉴스도 들으실 수 있고 종합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오시면 표준 FM CCN 캠프에 또 이미지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서 이걸 좀 활용을 해볼까 싶거든요. 이렇게 사진 재미있는 거 보내주시면 멋진 또 작품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곳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남미워십의 찬양 전해드리고요. 8183님께서 캠프 들으면서 쉬고 있어요. 이 시간 지나칠 수 없네요. 거기 있었다 듣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 곡은 유독 깊은 밤에 들으면 더 확 와닿는 그런 가사가 있죠.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주영훈, 조범진, 이철규 거기 있었다. 또 앞서 남미워십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해드렸습니다. 마커스 워십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신청하신 분 계시죠? 소망님. 그 이름에 소망이라고 써주셔서 소망이라고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33님께서 남편 응원하시는 사연, 올해 대학교 시간 강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있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싶다고 사연도 남겨주셨어요. 응원의 마음 함께 담아봅니다.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서 마커스 워십의 찬양 함께 하시죠.

마커스 워십의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전해드렸어요. 자, 1부 끝곡은 전민희 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남겨주셨거든요. 어제부터 마가 다락방 기도회 있거든요.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왔어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폰 구텐 메히텐 선한 능력으로 아도니아의 찬양으로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칭찬은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 같아서 칭찬 없이는 사람이 자랄 수도 꽃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이라는 찬바람을 퍼부는 데만 익숙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칭찬이라는 따뜻한 햇볕을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심리학자 제스레어의 말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오래전 수영을 배울 때 두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호흡법을 배우며 규칙대로 수영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접영을 배울 때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영 고수들의 움직임이나 내 움직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힘만 엄청 들고 도무지 몸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접영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몇 번 철퍽철퍽 하다 보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 삼아 하는 것이고

0: 이제 자유형, 배형, 평형 다 할 줄 아는데 왜 쓸데없이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력이 잘 늘지 않아 지치고 더 이상 하기 싫어하는 그 딱 타이밍에 수영 강사가 오리발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걸 사야 하나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큰맘 먹고 구입을 해서 오리발을 처음 신고 접영을 해보았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게 갑자기 박태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재미에 고비를 넘기고 끝까지 수영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리발은 물속에서 신는 일종의 신발입니다. 스포츠마다 그에 적합한 신발들이 있습니다. 축구화는 운동장에서 미끄러지 않고 공을 잘 차는 데 도움을 줍니다. 농구화는 점프나 턴을 많이 하는 농구 선수들의 발목을 보호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적합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리발이 수영장 안에서 내 속도를 올려주고 안정감을 준다고 해서 오리발 신고 육상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느려지기 때문이죠. 경기에서 적합한 신발은 부상을 막고 기록 상승을 돕지만 적합하지 않은 신발은 부상을 유발하고 기록을 저하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신앙인에게 꼭 맞는 적합한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신발의 중요한 특징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때문에 참된 평안인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아빠가 가장 아끼는 고가의 장비를 몰래 꺼내서 가지고 놀다가 박살을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형이 보고 넌 이제 큰일 났다, 아빠한테 잃을 거다 하고 놀립니다. 그러면 항상 저녁마다 아빠를 기다리던 아들이 그날은 아빠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관계없이 이미 자기 평안은 깨어진 것입니다. 아빠가 오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 본능으로 자신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후 세계의 심판에 대해 말을 합니다. 이 깨어진 평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 가정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빠와의 깨어진 평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빠가 괜찮다, 용서하마,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세상에 나갈 때 평안의 복음이 성도를 보호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세상에 나가 그 발자국을 남겨 가는 곳마다 평안과 화평이 전달되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전직 야구선수 빌리 선데이 목사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2부 첫 곡으로 옹기장이가 부른 나 무엇과도 주님을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또 옹기장이 찬양을 신청하신 분도 계셨어요. 4413님. 하루를 CCM 찬양 들으며 기도로 마침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거든요. 자,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CCM 캠프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에 저희가 작지만 선물로 응원해드릴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오늘은 여행지기님께 알콩달콩 행복한 가족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내분께서 그 방송 들으면서 막내 지한이 중딩 1학년 수학 문제 풀면서 알려주고 있다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신 그 모습에 오늘은 알콩달콩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내주시며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게시판을 잘 지켜주고 계셔서 우리 여행지기님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상을 드릴 텐데요.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막내 지한이랑 만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는 항상 비공개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일본 도쿄에서 함께 하시는 항상 동경이라고 써주시죠. 하하호호님. 수와 수호 학기말 시험 공부하고 아내는 성경 읽고 저는 야식 먹으며 함께합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기프티드 친구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덤으로 소울싱어즈의 친구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하호님께도 행복한 가정상을 멀리 일본까지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장인어르신께서는 보내드린 선물을 잘 받으셨을까요? 궁금하네요. 주신사랑님께서 밤에 목소리 들으니 더 감미롭습니다. 오기님께서 여기 광주 출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쉼표님 오늘 첫 글 남겨봅니다. 앞으로 힐링타임 잘 부탁드려요. 오늘은 어쩐지 충만한 밤이라 충만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선의 충만 창수님께서 일찌감치 여러 신청곡 그 중에 내 주의 보혈은 이어갈 텐데요. 김대환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바람내음님께서 와주셨거든요. 이제 CCN 캠프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따라왔습니다 하셨는데 최윤숙님도 저도요 은영님 프로그램 여기저기 따라다닙니다 라고 사과나무님도 CCN 캠프에서 만나 반가워요. 2712님은 가스펠 아워에서 듣다가

축복송 따라가서 함께하고 이제 CCN 캠프에 따라와서 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셔서 저도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삐약삐약 아기 병아리처럼 따라와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비가일님께서 오늘 일부에 나무, 숲 이런 찬양들을 전해드렸잖아요. 이 곡은 정말 숲속에서 듣는 곡이죠. 가객의 바람이 민다를 써주셨는데 바람내음님이 또 같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모두 함께 숲속에서 눈 감고 바람소리, 새소리, 잔잔한 물결소리 상상하면서 들어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가객 바람이 민다였고요. 앞서 김대환 내 주의 보혈은 지선의 충만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푸하님께서 내일 원하는 직종회사 면접 준비하신다고 방송 들으면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하시면서 게시판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주고 계셔서 오늘 푸하님께 게시판 활약상 드리겠습니다. 강릉 팡파미유 육족 마늘빵 보내드릴게요. 드시고 더 힘내셔서 CCN캠프 게시판 정말 북적북적 신나게 오시는 분들 다 환영해 주시고 그런 멋진 지킴이가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월말에 모아서 보내드리고는 있거든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세요. 이경은 님께서 살그머니 찬양 들으며 행복한 잠 들 수 있어서 감사해요. 새벽 제단 쌓으러 가려면 지금은 잠들어야 돼요 라고 하셔서 조용조용 자장자장 해드릴게요. 화이트님 매일매일 잠자기 전 이 시간에 들어오는 1인입니다. 이 시간에 듣는 찬양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8389님께서 야간 근무에 피곤하고 힘들지만 좋은 찬양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워킹맘이자 며느리, 아내로 살기에 여러 가지 상황은 팍팍하지만 주신 은혜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가을 수연맘님도 역시 그런 멋진 어머님이신 거죠. 밤에 목소리 들으니 참 좋네요 하셨고 기도 제목 써주신 2488님 아는 분 이 나팔관 제거 수술을 하고 지금 항암 치료로 힘들어하고 계신데 저도 잘 이겨냈듯이 긍정적인 마음과 하루하루 감사 기도로 잘 견디고 기쁘게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고 있으니 힘내셔요 하는 사연 그리고 느린 여정이라는 찬양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정다윗 느린 여정 그리고 위러브의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정승한 님께서 신청곡 보내오셨어요.

제가 토닥토닥 잠을 재워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들 지금 일어나서 게시판에 춤추는 레인이가 가득해요. 잠이 확 깨요 하시는 사연도 도착했고요. 위러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또 앞서 정다윗 느린 여정도 전해드렸습니다. 너드리님 반갑습니다. 별빛 빛나는 밤 시간대로 은영님 오셨네요 하시며 부산 송정해수욕장 근처 호텔에서 자기 전에 듣고 있는데 언니랑 조카랑 놀러왔어요. 아름님께서는 지금 몽골 여행 중에 게르에서 친구들과 쉬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특별히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몽골의 하늘에 별이 가득하겠죠? 너드리님도 지금 빛나는 이라고 써주셔서 투 미니스트리 별과 고래 준비했고요. 그리고 하가워십 수지 김 흘러 흘러 이어서 듣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가사를 가지고 있는 찬양들 있죠. 하가 워십, 수지 김, 흘러 흘러 였고요. 앞서 투 미니스트리, 별과 고래, 왠지 몽골의 밤하늘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CCN 캠프 이렇게 두 번째 날 제가 진행한 김은영의 CCN 캠프로 만나게 된 둘째 날 어떠셨나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I will be here. 스티븐 커티스 채프만의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CCN 캠프 작가 김태은,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고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로 모두 힘내세요.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슬픈 노래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인생은 단지 허망한 꿈일 뿐이라고. 삶은 환상이 아니다. 삶은 진지한 것이다. 무덤이 삶의 목적지는 아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인들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나 파묻게 하라. 행동하라. 살아있는 현재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니 이제 우리 일어나 무슨 일이든 하자꾸나. 그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추구하며 일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꾸나.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의 시 인생 예찬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남아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열대과일을 제주에서 재배하게 된 건 벌써 꽤 됐죠.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도 제주도 아닌 전남, 경남, 충남에서도 주렁주렁 달린 아열대 작물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것 이상으로 기후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수박, 또 복숭아가 언젠가는 열대과일로 대체가 된다? 예, 제가 수박을 먹으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 우리의 이 달콤한 여름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구라는 창조 세계에 아끼고 보듬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오늘도 재활용 열심히 하고 일회용품 줄이고 나눔도 하고 아껴 쓰고 그렇게 지구라는 창조세계 아끼고 보듬어야겠습니다. 데니 바이레미 부른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그 발걸음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10시 30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발걸음도 서두르실 것 같고 저희 신청곡 들려드리는 것도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의 감사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게요. 우리 당양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길 또 원합니다.

0: 이제는 자주 만날 수 있는 걸까요? 천국소망님, 전선구, 주님만, 오직 주님만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고요. 양희님, 행복한 시간 당양노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민들레님, 잠시 인사만 하러 왔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반갑고요. 가을조아님, 다정하고 따뜻한 음성 들으면서 근무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잘 부탁드려요.
1: 저도요.
0: 가을조아님 잘 부탁드립니다. 싱그러운 나무님 역시 반갑고요. 가브리엘님께서 지구를 아끼고 당양노도 아끼고 따뜻한 정원님 목소리도 아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연님께서 인사 나누셔서 예 반갑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신청곡 남기신 분은 작심삼일만 계속해도 이거 진리죠. 작심삼일만 계속해도 365일 목표한 바를 할 수 있다. 작심삼일만 계속해도 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팀록 워십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우리 당향도 청취자분들이 좋아하는 실로암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그 낯설음이 더 싱그러운데요. 오늘도 시원하게 샬롬 하세요. 유니스님이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바람내음님, 늘 질청하는 애청자 될게요. 반가워요. 이런 얘기들이 참 힘이 되고 좋아요. 예, 흑기사님은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누워서 듣고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 당신을 향한 노래 누워서도 좋고 앉아서도 좋고 서서도 좋고 걸으면서도 좋은 방송입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주시고요. 지니쭈니님 출석체크 됐어요. 하이디8529님은 집에서 출근 전에 듣는 당향노도 좋아요. 네. 이렇게 오전, 오후, 저녁 언제 들어도 당향로는 항상 따뜻하고 보고 싶고 예 그런 방송이 되길 원합니다. 편안한 방송 함께요. 살랑살랑님도 오셨고요. 오늘은 정원님 목소리가 달달하게 느껴지는데요. 과일 얘기를 해서 그런가요? 주님 햇살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나무엔 약속의 찬양.

여주왕자님께서 이번 개편으로 복 많은 정원님이 최고의 수혜자가 아닐까? 그런가요? 물 위를 걷는 자 시와 그림 앨범에서 들었고요. 요셉의 꿈님, 이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게 되는 오늘입니다. 안젤라님,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울컥하는 거 있죠? 제가 정원님을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어? 이렇게 갑자기 고백을요? 너무 설레잖아요. 감사해요. 전야곰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클수탈님께서 무엇보다 상큼한 정원님 목소리로 하루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셨어요. 네. 더좀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찬양으로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당향너가 애쓰겠습니다. 아롱별님, 하나님의 시간표 신청해 봅니다. 오늘 2일차 우리 열심히 적응해 봐요. 예, 그래 보자고요. 조금 전에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역시 김정석 목사님의 목소리, 그리고

언제나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롱별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LP존님, 출근하며 버스 안에서 듣고 있는데 오늘은 16시간을 일하신대요. 16시간이라뇨.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도 감사드려요. 주님께 받은, 선물 받은 오늘이니까요. 아멘. 지니920님께서 오셨어요. 반갑고요. 올리브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면서 제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고샘마음님이 멀리 계시거든요. 멀리 계시는데 이렇게 항상 당양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은 최장로님, 옆집이신 최장로님과 함께 오셨는데 시간대가 우리와 너무 잘 맞고 그리고 막 칭찬하신대요. 당양로 옆에서 듣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예수 이름 높이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무실에서 한쪽 귀에 이어폰 끼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0450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초롬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왔고요. 민민민띠님, 7월에 가정예배 준비 중이신데 아까 1부에 들려드렸던 실로암을 들으시고 이번 가정예배 찬양으로 준비해야겠어요. 어우 좋죠. 완전히 가정예배 그 부흥의 분위기로 들 수 있는 아 정말 좋아요. 익숙하고 신나고 은혜롭고. 0161번 쓰시는데요. 찬양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는 따라 부르고 몸은 덩실덩실 너무 즐겁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일하니까 행복한 거 있죠? 너 근심 걱정하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해놨고요. 이 곡에 이어서 들으면 더 좋을 곡 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어서 들을 텐데 딸기바구니님의 신청곡이에요.

0161번님과 함께 너 근심 걱정 와도 딸기 바구니님의 신청곡 그 어떤 문제도 그리고 당당하게님 우리 은혜 골프 집사님들 오늘도 나이스 샷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은혜 푸아님도 신청하셔서 갈보리 싱어즈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서울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찬양 사무실에서 한쪽 귀로 은혜 충만하게 너무나도 잘 들었습니다. 아멘. 주사랑님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오전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자주 듣지 못하지만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예.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도 충분합니다.

너드리님, 저는요, 부산 가는 기차에서 듣고 있는데요. 언니, 조카와 여행 갑니다. 부러워요. 간만에 쉼의 시간이라 기대가 되고 즐겁고요. 그 여정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부산에 진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오늘 날씨도 좋고, 좋은 추억 만드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두고두고 이 여행길 얘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깜상님 일하면서 들으니까 좀 새로운 거 있죠?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또 이 시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밀리님 반갑고요. 다빈치님이 근무 중에 몰래 듣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자꾸만 목소리가 작아지려고 그래요. 목소리가 크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무 중에 몰래 듣는 것도 좋아요. 네, 신청하신 곡 참 다행입니다도 걸어놓겠습니다. 러블리포스님의 신청곡 먼저 듣죠. 십자가 사랑 유은성이 부릅니다.

이젠 하늘색이 다른 시간에 듣는 당양노. 옆에 있을게 신청해 봅니다. 토마토이님께서 신청하신 김상진이 부른 옆에 있을게였고요. 다빈치님과 함께 참 다행입니다. 우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평안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샬롬 반갑고요. 이온희님, 때로는요, 전기도 끊기고, 왜, 점검한다고 어떤 일정한 시간에 안 들어올 때 있잖아요. 전기도 끊기고 수도도 안 나오고 딱 그런 시간에 뭔가를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깨닫게 되고 조금 더 원시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뭔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주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이혼이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말씀 보기에 딱 좋은 시간. 피스토스님 반갑고요. 자스민님께서 빅데디 위브의 곡을 신청하셨는데 Let It Begin이라고 쓰셨는데 Let It Rise라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예,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분위기 전환에 딱 좋은 곡이죠.

Let it rise. Big Daddy Weave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둥이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신청하신 곡. 예, 이 곡이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들으면 좋아하시고 오후에 출근한 관계로 밥하면서 지금 흔들흔들합니다. 이은희 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푸삼구님 오랜만에 인사 나눕니다. 날이 너무 더운 거 있죠. 그나마 실내에 있어서 다행인 하루입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요. 아멘. 어제보다 바람이 좀 덜 부나요? 저는 일찍 나와가지고 아직 밖을 못 나가서 햇살이 좀 따가울 것 같긴 합니다. 이 시간에 들으니까 목소리가 달달하고 상큼한 것 같아요. 월수 주일 제외한 남은 날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리지아님. 배추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신청하셨거든요. 찬송가 264장인데 손영진의 목소리로 먼저 듣고 오늘 사랑한다 말하시네를 끝곡으로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세미 손영진이 불렀습니다. 세라별님 오늘 휴무시군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고 또 섭섭한 마음, 섭섭한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그런 마음도 있지만 더 커지고 또 내 안에 내가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라별님 마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이 일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로이스님 자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보고 아실 텐데 이 일이 잘 해결이 되고 가족이 더욱더 단합하는 시간이 되고 아이는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또 관계에 있어서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9327번님께서 우리 딸 아픈 허리로 아이들 돌보는 일에 손을 놓지 않고 있다가 결국 디스크가 터지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수술 중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말씀 붙들고 수술실 들어갔거든요. 잘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9327번님의 따님 지금 수술 중인데 잘 되게 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또 회복의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잘 회복이 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지원님이 정원님 목소리 이제는 이 시간에 익숙해지겠죠. 아유, 그래야죠. 오늘 잊지 않고 찾아오신 분들 또 찾아왔었지만 오늘 처음 손도장을 찍어주신 분들 또 처음 방문한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당양로 정원을 북적북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둥이마음님의 신청곡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듣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무인도에서 탈출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관계에서도 실패할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디션이나 면접에서 늘 긴장하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합격이 안 돼도 그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자신보다 내가 그대들을 더 아끼고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하며 나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전형적인 복음 찬송가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 찬송가는 1898년 버틀러가 시를 짓고 제임스 블랙이 곡을 붙여 완성한 찬송입니다. 작사자 버틀러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주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의 환희에 찬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이 곧 하늘나라라는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성되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송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Yeah. 뒤에 차 비가 내려와 언제나 나의 기쁨이 되시는 그분 언제나 그분의 강한 팔로 나를 이끄시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도 기꺼이 손 내미시며 한 번 더 기다리시는 주님을 봅니다.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청지기가 되어 한 생명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 내 선한 목자 378장 찬송 함께합니다. 이단열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양 99마리는 서울 바하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방화자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나 행한 거 죄뿐이니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듣고요. 박성원의 음성으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박원성님께서 청하신 박인수의 찬양 웬말인가 날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카펠라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하고요. 박순복 방현이 함께 부르는 너 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앙빵님께서, 주님, 어제 하루 쉬는 날 시골에 초대해 준 소꿉 동무들과 잘 만나 회포 풀며 스트레스 해소한 후 무탈하게 귀가하게끔 오고 가는 어둠의 길 안전하게 밝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보고, 아, 맞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였지. 새삼 생각하게 되어서 소개를 해드렸네요. 일상의 모습에 감사를 담은 앙빵님의 기도 감사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께서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너그럽고 사랑 가득한 가정 이루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고요. 고구마님께서는 남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련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고구마님의 남편분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유동근님, 요즘 들어 기도 제목 늘어나신다고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2부에 전해드리고요. 샬롬교님께서는 시계를 잘못 보는 바람에 3시간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여유롭게 듣습니다.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셨어요. 괜찮으세요? 신청하신 곡은 역시 2부에 준비합니다. 늘시원님, 오늘은 저의 61살 환갑 생일입니다. 간질성 폐렴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꼭 완치되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듣고 싶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61살은 뭐 청년이죠. 그럼요. 꼭 완치되어서 힘차게 살아가실 날 기대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은 다이앤님께서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던 찬양입니다. 저희 CBS 음악 FM 12시에 DJ로 맹활약하고 있는 이수영 씨의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솔티 어린이 음악선교단과 한부영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어요. 나의 맘 받으소서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아롱별님 청해 주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무엔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의 교회 호사나 찬양대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이어집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유동근님 신청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토부워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샬롬규님의 신청곡 피아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7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남아있지만 주일에 뭔가를 사야 하는 때에는 죄의식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랑의 정신은 잃은 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율법을 남용합니다. 율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지켰는지 어겼는지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지키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기게 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율법의 규정보다 더 귀한 것은 인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얼굴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소서. 아멘.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CBS 합창단의 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여 다 함께는 L 여성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고요. 진희 사랑님께서 청하신 클래식 콰이어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께서 어제가 세계 리필의 날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리필 한다는 거, 다 사용한 세제 용기를 무포장가게에 직접 가져가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환경을 아끼는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 모두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버려지는 걸 줄이고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사용하면서 우리 환경 아끼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앞으로 또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꽃님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멘 하고 인사 건네주셨고요. 산골마을님께서는 걸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인증해 주셨어요. 슈퍼별님께서는 레이니 이모티콘으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김명수님, 어제가 마지막 베델 찬양 성가 드리는 날이었다고 1학기 종강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는데요. 벌써 1학기가 끝났군요. 우리 은비 성가대님들 강건 건강 기도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늘 찬양하시는 모습 참 감사합니다. 9200번 생일이셨네요. 생일 되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 지금은 곁에 계시지 않지만 생일 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평범한 하루 같지만 이렇게 또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 저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창조하시고 지금

다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우리 삶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선의 감사 준비했고요. 유리정은님, 이유 없는 통증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 맞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아,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시와 그림의 감사해 이어집니다.

지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소, 우리가 아는 한 생명 자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 유일무이하게 귀중한 장소다.

데이빗 애튼버러, 조니 휴스의 푸른 행성을 위한 증언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둘도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장소.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며 이곳에서 이웃을 만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김인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77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이수원님께서 청해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피스 엔진 프로젝트의 곡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마커스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신희수님의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달팽이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스스로 껍데기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얇은 막을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그 안에서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 조용히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처럼 문을 닫아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삶이 팍팍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만 같을 때, 잠시 멈춰서 나를 지키는 게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나를 먼저 온전히 채우는 시간이길,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더

수 없고 그래서 강단을 떠나야만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요? 이 곡 Under His Wings,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의 찬송 시를 만든 목사님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가만히 보면 이제 모든 찬송가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보면 기쁜 환희의 순간에 나온 찬송가보다 이런 낙담의 정말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다른 길에서 나온 찬송가가 더 많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 날개 그늘 아래 편안히 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연약한 우리에게도 쉼을 주고 힘을 주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듣고 있어요 하신 바다 천사님. 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라이브 버전 타미 워커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천군 호명 근처 넓은 뜰 주변을 산책하면서 청취합니다. 달팽이의 지혜로 이 가뭄을 잘 극복하기를 가뭄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농민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루치아노님이시네요. 들풀님 어제 한 기도 제목이 버티기였대요. 이 한 단어 버티기. 한참 달리다가 힘이 빠졌다고 더 버틸 힘이 없다고 인지될 때 딱 여기서 딱 요대로 오늘만 버티자. 오늘은 가만히 얼음하자. 잘 버텼습니다. 다시 준비합니다. 얼음 땡 하셨네요. 맞습니다. 참 공감합니다. 발전하고 나아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버티는 일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버티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들풀님. 조이스님 신청하신 He Hides My Soul 놀라운 구세주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뉴멕시코에 사는 동생과 함께 지내다 왔는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동생과 오롯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동생이 섬기는 교회 모퉁이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일 같이 찬양했던 곡들이 나오니 새삼 은혜가 넘칩니다 하셨어요.

1986년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믿기 힘든 기록으로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상의 용사 밥 윌랜드란 사람이었는데요. 가죽 보호대를 감싼 두 주먹으로 땅을 짓누르며 4일 넘게 온몸으로 기어서 마침내 완주합니다. 눈물이 가득한 환호 속에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합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느 곳에서 끝마쳤는가.

세상의 기준에서 내 출발선이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비록 죄와 상처 속에서 서툴게 시작된 삶일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반드시 찬란한 하나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속도를 내어 달리는 세상의 아스팔트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이 내어주신 다정한 길은 마침내 우리를 완주하게 합니다. 영원한 길벗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에 호흡이 닿는 날까지 이 복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98시간 48분의 완주.

퇴근하고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최장광님, 퇴근하셨다는 걸 보니까 밤샘 근무하신 듯한데 피곤하실 텐데도 운동 한번 하고 집에 들어가실 건가 봐요. 석촌호수 걸으며 듣고 계세요. 도로시님, 단산 장작골에서 윌리랑 산딸기 따먹으면서 새들도 이 잔잔한 방송 소리에 바위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6529님도 숲속에서 문자 주셨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Here I'm to Worship, 빛 되신 주 찬양이었습니다. 3312님, 지하철 출근길 참여하셨는데 요즘 프로그램 개편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푸른 초원으로 우리를 이끄는 목자 같습니다. 과찬의 말씀. 이른 아침 착한 목동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CBS 애청자분들은 하루 종일 이제 채널을 고정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CBS 큰 폭의 개편으로 아직은 낯설어하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신 걸 보면서 근데 사실 걱정이 되기보다 한편으로 야 정말 찐 애청자가 우리 CBS에 많으시구나 이런 격려를 받습니다. 저희도. 예, 저도 이제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 계셨던 선배를 떠나보내는 서운함도 있었고 또 새 프로를 맡은 후배가 잘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예, 저도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워요. 익숙함이 필요하실 땐 여러분 언제든 여기 그리고 저를 찾아주세요.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 변함없음이거든요. 요즘과 같은 세상이 변함없음이라는 게 좋은 건지 꼭 뭐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변함없음이 필요할 땐 여기 저를 찾아주세요. 착한 목동과 같은 시간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하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미나님은 채널 부자예요. 세 개 채널에서 동시에. CBS 레인보우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에게 찐입니다 하신 최영숙님, 최여사 아이디 쓰고 계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어도 배가 불러요. 부자니까. 채널 부자. CBS 아침 6시에서 7시까지 모든 채널을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FM, 표준 FM, 레인보우의 조이포유까지. 자, 이제 7시 되기 7분 전입니다. 한 곳에 모였던 물줄기가 이제 7시부터는 세 갈래로 다니죠. 표준 FM에서는 박성태의 뉴스쇼, 음악 FM은 그다음 아침 김윤주입니다. 또 이런 훌륭한 프로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레인보우의 조이포유 채널에서는 제가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2부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예, 다른데 너무 많이 가시진 말고 저한테도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 1부 끝곡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477 쓰시는 분께서 이 시간을 들으면 어린 시절 교회 주일학교에서 나왔던 노래 많이 나와 좋다고 크리스 크리스토퍼슨의 Why Me 신청하셨어요. 1부 닫습니다. Why Me, Lord?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었던

0: 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4: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5: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습니다.
6: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Battle Hymn of the Republic, 마귀들과 싸울지라. 예, 2부 힘차게 열었습니다. 정민아의 Amazing Grace. 그 1부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채널 부자라는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 너무 재미

있어서 채널 부자. 맞는 말씀이잖아요. 일부에서는 3개 채널을 제가 다 갖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나를 너무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만약에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면 아침 6시 CBS 모든 채널이 다 펑크가 나는 건데 나를 너무 믿나 회사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감사한 거죠. 예, 1부에서 부자였다가 2부 조금 가난해졌습니다. 이제 한계 채널 레인보우 조이풀 채널에서 우리 조금 더 아늑하고 이렇게 밀착해서 2부 한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죠. Trusting Jesus, 어려운 일 당할 때 건프 형님 신청곡인데요. 1부에서 주신 신청곡인데 건프 형님 좀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자꾸 여러분이 저를 웃기시네요. 아, 웃기시네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유, 게시판 보면서 자꾸 재밌어요. 이제 1부에서 채널 부자이다가 2부 오면 제가 이제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재희님은 아유, 채널 부자면 게시판 글 읽으시기도 힘드시죠. 어떨 땐 가난한 게 나아요 하셨는데 또 그 말씀도 맞아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사연이 들어오면 놓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사연 주시는 건데 제가 놓치고 못 읽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주님께서는 늘 감당할 만큼의 그런 이제 무게감을 주시니까 딱 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에 역시 이게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도 채널 부자지만 딱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양입니다. 2부에서도 예, 한 분 한 분 귀한 사연 주시는데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읽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9526님도 혼자 웃음이 나셨대요. 1부는 채널이 많아서 청취자들이 있다가 이제 2부에서 흩어지는 생각을 하니까 혼자 웃음이 나셨다고. 그렇습니다. 별이님 제주 계시네요. 아 그래요. 어젯밤부터 비가 많이 온대요. 빗소리가 너무 좋은 아침. 아직 장마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중부지방보다 제주가 먼저 오긴 하지만 아직 장마의 시작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듣겠습니다.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

라엘은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 언니 레아를 시기했고, 이 불안함이 원망과 화로 발전해 남편에게 성을 냈습니다. 시기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 보이면 열등감의 포로가 되죠. 분노와 시기심을 해결하지 못한 라엘에게 아들은 기쁨과 선물이 아니라 단지 경쟁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서로의 죄를 덮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내 속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화, 미움, 시기, 질투, 경쟁심, 분노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필요한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넴으로써 아름다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병선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51번째 묵상 화와 시기심의 근원

에스더 디어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6월 17일 수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샛별님, 슬로우 조깅 하고 있어요. 항상 같이 뛰는 동네 친구가 간밤에 잠을 설쳐 오늘은 못 뛴다 그래서 혼자 레인보우 들으면서 뜁니다. 그런데 혼자라 뛰기가 좀 힘드네요. 가다가 오디나무 보이면 멈춰서서 계속 오디 따먹으면서 뛰다 걷다 멈추다 해요. 입이랑 손이 시커매져서 좀 웃기네요. 친구가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귀여우신데요. 왜 요새 TV 보면 그 방송인 전현무 씨가 내세우는 게 펀런이라는 거던데, 그 굉장히 열심히 뛰는 그런 러닝 크루들처럼 열심히 뛰는 그런 러닝 말고 그냥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또 맛있는 거 나오면 사 먹다가 앉아서 놀다가 또 뛰다가 이런 펀런을 계속 밀던데. 아유, 샛별님 너무 귀여우시고요. 그리고 대단하세요. 이 운동 메이트가 없으면 집에서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우선 나오셨다는 게 대단하십니다. 뒷자리 4378, 인천에서 새벽을 여는 최부장입니다. 이 아침 식당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밥상을 차리며 봉사하시는 우리 이난영 권사님을 응원합니다. 고된 아침이지만 이 곡 들으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딱 요 버전에 이 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세바스찬 덤니 어메이징 그레이스.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와, 동행 나그네님. 요즘 축구 이야기 많이 하셔서 축구 경기로 표현해 봤습니다. 미나님은 축구의 미드필더. 믿음을 수비하는 분들과 믿음을 전하려는 분들 사이를 오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페이스메이커. 미드필더란 생각이 들어서 울립니다. 축구 잘하실 듯요. 제가 축구는 못하지만 밖에 송정훈 있어요? 송정훈 왔나요? 아직 안 올라왔나 봐요. 대한민국의 영웅 박지성 선수 포지션이 미드필더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CBS의 박지성. 이야, 제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동행나그네님, 감사합니다. The Power of Your Love, 주께 가오니. 5108님의 신청곡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CBS의 미드필더 정미나 물러가요.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0: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람 혹은 상황에 푹 빠져 있다거나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에 대해서 남들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을 때 옆에서들 그러죠. 와, 너 거기에 완전 진심이구나. 그쵸. 가령 뭐 맛집 탐방이나 여행에 진심인 분도 계시겠고요. 요즘에는 야구 그리고 이제 월드컵 이런 또 스포츠 이벤트에 진심인 분들도 많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 샤시 가족들은 요즘 주로 어디에 무엇에 진심이세요?

일상에서 내가 특별히 더 좋아하고 열정을 쏟는 대상이 있다는 건 그만큼 내 삶을 아끼고 사랑하며 내 인생의 진심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런 나보다 내 인생에 더 진심인 분이 계시다는 거 아시죠? 나보다 내 삶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와, 옹기장이의 이 아카펠라 이 화음 이 호흡이 너무 좋죠. 내 마음 다해 들으면서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함께하는 샬롬 CCM 1부 시작했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네,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이 됐고 아, 우리 0005번으로 훈디훈디 오늘 아침 대충격 미나님이 훈디 선배예요? 차분한 걸로 보면 미나님이 선배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액면가로 보면 누가 봐도 훈디가 선배. 아, 이거 얼평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얼굴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 미나님이 초동안인 거는 맞죠. 예. 근데 미나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동안일걸로. 근데 엄연히 제 두기수 선배님이시고요. 예. 저 그 다 그 아나운서 계보가 제 위로 백원경 선배 그리고 정민아 선배 이렇게 딱 있습니다. 예. 근데 선배님이시긴 한데 나이는 제가 조금 많아요. 예. 제가 좀 늦게 입사를 했거든요. 아무튼 예, 우리 005번님 훈디 진실을 알려주세요. 예, 라고 남기셨는데 미나 선배님이 제 예, 두기수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그 애정하는 선배님이시고. 아, 그, 저를 이렇게 찾으셨다죠?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면서 제가 혜영 작가랑 노닥노닥 거렸어요. 예, 이런저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는 만나면 반가우니까. 예, 아침마다 이제 반가워서 노닥거리고 얘기하는데 저 부르시는, 저 샤라웃 하신 걸 못 들었거든요. 박지성 선수는 미드필더가 맞습니다. 예. 박지성 선수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았던, 그래서 뭐 두 개의 심장, 뭐 두 개의 폐, 뭐 이런 그 별명을 가졌던 선수잖아요. 산소 탱크. 절대 지치지 않는. 아. 정말 대한민국 캡틴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축구 클래스를 격상시켰던, 야, 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고 하는데 박지성 선수만큼은

정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선수가 많습니다. 예. 또 해외 축구의 아버지, 그래서 해버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지성 박지성 선수는 대단한 선수입니다. 진짜 존경, 리스펙해요. 예. 야, 우리 이걸 아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아, 박신영님은 전 요즘 러닝에 진심입니다. 올 가을엔 꼭 10km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서 매일 진심으로 달리고. 아, 대단하십니다. 10km 단축 마라톤 도전하는 우리 박신영님 화이팅. 예. 내 몸도 챙기고 그리고 이렇게 몸을 막 움직여주고 이러면 어떤 그 잡생각, 잡념들도 좀 사라지잖아요.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러닝. 단, 이제 내 무릎, 발목, 이런 것만 잘 좀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않게 예, 잘 챙기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조이포유 채널에서도 우리 잔진 아나운서가 또 이거, 아, 상당하거든요. 어떻게, 어떨 때 보면 그 남자 러닝 크루보다 더 빨라, 더 잘 달립니다. 전진. 아. 진짜 대단해. 예, 최고입니다. 우리 축복과 은혜 나날님, 예, 버스 안에서 출근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저 요즘 야구에 진심이에요. 라고 또 밝혀주셨고. 아, 우리 또 이영석 형님은 조이포유의 진심이지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진심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야구. 요즘 야구 보는 재미가 LG 트윈스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제도 이겼다죠, 어제도. 기아 타이거 질 거. 믿음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오스틴 딘 선수 보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아, 오스틴 선수 진짜 타 팀이 봐도 이 선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함께하는 우리 샬시 가족 모두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루 보내셔요. 샬롬! 이라고 또 야구의 진심인 영성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 또 진심이고 그런데 나보다 내 인생에 완전 더 진심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예. 그러니까 내가 막 포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하루하루 든든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다 또 보냈으면 좋겠고요. 두 시간의 배경음악 샬롬 CCM 오늘도 함께합니다. 문자 참여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죠. 샵 7997번으로 남기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일상들 사는 얘기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남겨주셔요. 이윤화 너에게로 가는 길.

아가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였고요. 사랑이야기 목동의 노래 이윤화 너에게로 가는 길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룰루랄라님께서도 흐린 아침인데 그래도 아침엔 아직 덜 뜨거워서 좋은 아침이고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우리 루다님도 와주셨고 클레란스님 어머 훈디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근데 수술 결과 들으러 병원 가고 있습니다. 아, 별일 없게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남기셨는데 마냥 그냥 오늘 행복하고 축하받으면서 가장 기쁜 날로 보내야 하는 이 아침에 지금 두근두근 아 수술 결과를 지금 기다리시는 중인데 부디 예, 결과도 경과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완벽한 생일의 완성인 거죠. 아 그렇게 꼭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 선생님. 예. 오프닝에서 요즘 진심인 분야 뭔지 나눠주신 분도 계시는데 자 오랜만에 깜짝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주제는 요걸로 갈게요. 요즘 나의 진심은 뭐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마음을 쏟는 분야는 과연 요즘 뭔

인지 이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내 진심을 쏟게 하는 건 뭔지 예.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저는 샬롬 CCM이요 하실 텐데 그거는 우리 그거는 이제 빼고 그거는 샬롬 CCM은 빼고 내 일상에 있어서 내가 진심인 거. 우리 혜영 작가는 요즘에 필라테스에 완전 진심입니다. 필라테스를 이제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여기 푹 빠져가지고 와, 그러니까 하면 몸도 이제 자세도 교정이 되고 와, 막 유연해지고 굉장히 저에게 이제 필라테스의 어떤 좋은 점, 장점들을 막 얘기를 하셔요. 필라테스 전도사입니다, 거의 요즘에. 자, 말머리 진심이라고 달고. 관련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오늘은 투썸 플레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20분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썸 커피 쿠폰 20분께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좀 광고를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 수요일 이벤트에는 맛있는 유기양식 앤 영의양식 드린 이벤트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드리는 이벤트. 요즘 나의 진심은 뭐다? 두곡 듣는 동안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빔, 여름이 와도. 위러브, 흘러, 흘러.

위러브의 흘러흘러였고요. 러빔 여름이 와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아침 깜짝 이벤트. 요즘 나의 진심은 뭐다? 어느 분야에 꽂혀 있는지, 어디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쏟는지. 예. 사연 받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예. 여기까지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사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닉네임 우리 순시미님. 진심. 저 일본어 공부 280일 정도 했습니다. 매일 40분씩 해요. 어학 공부에 진심인 분들. 사실 어학 공부는 뭐 영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파고들지는 못합니다. 여학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데 또 현실이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거죠. 근데 280일은 와 진짜 대단하다. 거의 300일 됐네. 꾸준함이 왕이에요. 꾸준함. 예.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엉덩이 붙이고 꾸준하게 하루에 뭐 20분씩이라도 하는 그거죠. 어떤 뭐 목표가 있으신 건가요? 자격증 뭐 이런 거 하시나? 예. 화이팅입니다. 우리 순시미님께 투썸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드시면서 하세요. 닉네임 은경라이프님 진심. 저는 반찬 만들기요. 요즘에 요리하면서 우울증도 치료한 거 있죠?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면서 먹는 걸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요리하면서 내가 만든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아 그치 그럼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제 요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손이라 잘 먹긴 합니다. 제가 리액션 좋게 맛있게 먹을 수는 있는데 우리 은경라이프님께도 요즘 요리하면 또 불 앞에서 더울 수 있으니까 시원한 한잔 하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닉네임 우리 은자매맘님은 진심. 우리 큰딸 사춘기 시작이라 요즘에 힘들지 않게 넘어가는 방법 공부 중입니다. 라고 여러 가지 뭐 검색도 하시고 또 주변 지인분들에게 물어도 보시고 그러시나 보다. 예. 이거는 이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인 거죠. 거기에 진심인 거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참 뭐 사춘기 시기는 찾아오기 마련이고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어떻게 큰 상처 없이 서로 잘 보낼 수 있을지 이거 진짜 두근두근입니다 진짜. 여기 진심인 은자매 맘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욱하는 순간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시원한 아로 속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은자매님께 드릴게요 커피 쿠폰. 닉네임 깜찍이님 진심. 저는 여름옷 구제 쇼핑의 진심입니다. 이게 환경 그 보호 실천도 되고 가게 절약도 되거든요. 라고 남기셨는데 너무 좋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어제였나 샬롬 생각에서도 비슷한 내용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구제 쇼핑. 저도 그런 거 뭐 이렇게 캐런 마켓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잘 찾아보면 득템할 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나눠서 쓰고 거의 뭐 새 제품 같은 건 아깝잖아요. 다시 사기. 이런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저는 너무나 찬성입니다. 우리 깜찍이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닉네임 비오는 날님 저의 요즘 진심 일자리 찾기. 제가 훈디랑 동갑인 걸로 아는데 일자리 찾는 게 이게 쉽지가 않네요. 눈 뜨고 아이 등교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5개 정도 일자리 찾기 앱을 쭉 한번 훑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죠? 이 나이에 폰 오래 보면 눈이 많이 아파. 눈이 시큰시큰 눈물이 주룩주룩입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예비하신 곳이 있을 거라 믿고 오늘도 전진. 일자리 찾기 그래요. 이게 참 요즘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또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차면 경력이 없으면 어떤 분야에서 이게 선택받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5개 정도의 일자리 찾기 앱. 옛날에는 뭐 벼룩시장 이런 거였는데 요즘 이제 앱으로 하는구나.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동갑이시라고요? 78 말띠? 예. 친구야 화이팅!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우리 닉네임 비공개로 보내셨네. 요즘 저의 진심은 차세계입니다. 저 드라마 끄는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멋진 드라마의 신세계에 푹 빠져 있어요. 임지연, 허남준 배우에게 제 마음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허남준 배우의 차세대, 차세계

매력에 빠져서 보고 또 보고 이 나이에 참 주책이지요. 근데 이 드라마 진짜 강추예요. 이번 주에 끝나는데 벌써부터 아쉽다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드라마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작가 강원국 작가님 있잖아요. 뭐 대통령의 글쓰기 이런 책을 쓰셨던 그 강원국 작가님이 추천하는 상상력 키우기 중에 하나가 이제 독서도 물론 있고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 드라마를 보면서 상상력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키워질 수가 있대요. 예. 저도 그래서 좀 동시대에 어떤 그 화제가 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은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회영 작가랑 예, 그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죠. 영화 얘기, 드라마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전 차세기는 몰랐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군요. 요즘에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참교육. 참교육. 아, 회영 작가가 이거 꼭 보라고 저한테. 예. 아무튼 우리 비공개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자 5026번으로 진심. 요즘 저의 완전 진심은 하루 2만 보 걷기. 한달 해보고 후기 말해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 아, 그럼 한 달이 채안 됐는데 요즘 이제 재미를 붙이셨네. 예. 재미를 붙이셔서 하루 2만 보씩 걸으면서. 그러면서 레인보우 듣는 거 아시죠? 예, 레인보우 접속하고 들으면 이제 같이 걷기. 이제 쿠폰도 발송되고 뭐 응모권도 뭐 그렇잖아요. 예. 잘 걸으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또 샬롬 CCM 조이포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6번님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아,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남기셨는데 우리 혜영 작가가 다 챙겨보거든요. 저랑. 아, 남은 한 15장, 14장 정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유괴양식과 영애양식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이곡 들을게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김인식의 실로암이었고요. AJ 월십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까지 세 곡을 쭉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005번님께서 저 진짜 진심인 거 있어요 요즘에. 핵과류 여름 과일의 진심이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새콤달콤 추룩추룩 사진 보내주신 아 이거는 오른쪽은 천도 복숭아고 왼쪽은 그냥 복숭아인 것 같은데 아 복숭아 좋아하시는군요. 맛있지. 예. 복숭아도 또 이렇게 파가 나는데 우리 예전에 그것도 했었었는데 어느 쪽이 더 내 취향인지 딱복과 물복 말랑말랑한 그 복숭아인지 딱딱한 복숭아인지 아 저는 참외의 진실이에요. 진심이에요. 참외. 예. 여름에 참외를 거의 1일 1참외합니다. 요즘에 가격도 많이 싸져가지고 좋더라고요. 뭐 7개에 9,900원 막 그러니까 참외 맛있죠. 참외는 과일이죠? 채소 아니죠? 갑자기 참외 과일이죠? 토마토가 채소고 그런 거죠? 예.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은 범키 하나님의 열심 이 곡 듣고 2부에서 뵐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0: 이맘때가 되면 어머니는 쑥쑥 들어가서 드디어 바닥을 보이는 김치독 때문에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150포기가 넘는 김장을 해두었지만 김치볶음을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찌개로, 한겨울을 나고 나면 별 수 없었다. 봄까지는 좀 남았고 먹여야 할 입은 많고, 부엌을 서성이던 어머니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보다 어렸다는 것을 안 건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무얼 먹고 컸는지, 음식이 언어처럼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성란의 에세이, 아직 설레는 일은 많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좋으신 하나님, 주님으로 재충전하여 오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기적들을 발견하며 사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게 하소서. 직장인으로서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분명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의 형편을 아시며 나의 인내를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쁨으로 견디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선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선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죠.